对对对对对对对对，哦，差点忘了。

0: 肥肉、酸菜，香。
1: 味蕾、脚步、人生之乐，
0: 唯有美食和时光不可辜负。
1: 来吧，约上好友，邀你一起。

0: 聊，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延吉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메가.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여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 석인 진공규가 연결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감찰 반영문제 정돈사업 기도소조회의를 소집하고 사위했습니다. 우리시 BRT 2기 공사가 개통되어 도시구역 동서방향 쾌속공공버스 통도 전구간을 관통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칠석절 행복가정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7일 연길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감찰 반영문제 정돈사업 지도소조 2026년 제5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뢰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돈 시간표에 엄격히 대조해 도표에 따라 추진하고 공사 일정 초읽기로 표준을 낮추지 않고 강도를 줄이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문제 정돈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함으로써 서류상 정돈과 허위 정돈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히 하고 독촉 검사와 효과 검증을 강화하며 조직 지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정돈 성과로 연길의 녹수 청산을 지키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자,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자와 각 진, 각 가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8일 우리시 BRT 2기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시 도시구역 동서방향 쾌속공공버스 통로가 전구간 관통되면서 도시 대중교통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BRT 2기 노선은 인민로를 따라 동서방향으로 배치됐는데 전구간 길이는 2.75km입니다. 공원로를 따라 배치돼

0: 운행 중인 BRT 1기와 연동해 연길서역에서 출발해 도시 핵심 상권을 연결하고 도시 동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효율 대중교통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시 공공버스 집단위원회사 운영부 부장 진소연의 소개에 의하면 BRT 2기는 서지장 북쪽부터 진학소학교역까지 모두 4개 버스 정류소와 7개 승강장을 설치했으며 도합 11개 로선이 경유합니다. BRT 승강장은 동쪽 방향 승강장과 서쪽 방향 승강장으로 나뉘는데 동쪽 방향 승강장은 동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하고 서쪽 방향 승강장은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합니다. 2기 승강장에서도 동일 승강장 무료 환승 정책을 계속 실시합니다. BRT 2기 전 구간에는 표준화 전용 대기 승강장과 버스 우선 통행 신호등 등 지능화 전문화 교통시설이 갖춰져 버스가 전용 차로로 운행하고 승객이 지정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운행 모식을 실현해 도로 차량 흐름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동서 방향 출퇴근 시간을 단축했으며 대중교통 출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시민 왕견은 23선을 타고 왔는데 오는 길에 막히지도 않고 아주 순조로웠는 바 직접 타보니 체험도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BRT 2기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시 교통운수관리부문은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로 통행 조건과 일상 출퇴근 승객 유동, 관광객 출행 특점에 결부해 버스 로선망 배치를 체계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버스 로선의 운행 방향과 정차역을 새롭게 계획 조정해 쾌속 공공버스 로선망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로선 조정이 시민들의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BRT 2기가 개통되면서 도시 동서방향 쾌속교통의 부족점을 보완하게 되는 바 도시구역 주요 간선 도로의 통행 압력을 완화하고 녹색 저탄소 출행을 인도하며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8월 19일은 음력 7월 7일로 우리나라 민간의 전통 명절인 칠석입니다. 시민정국에서는 연길시 혼인가정지도중심, 연길시 동심원사회사업봉사중심과 손잡고 행복가정 주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정국 1층 대청기는 붉은색 꽃장식과 하트형 배경벽을 조화롭게 배치해 명절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2층에는 여러 언어로 된 긴 사랑편지 산책로를 꾸며 행복한 혼인에 대한 아름다운 의미를 담았습니다. 적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특별히 이날을 택해 혼인 등기를 마치고 혼인가정지도중심에서 마련한 신혼지도 미니 수업에도 참가했습니다. 신혼부부 초영과 왕란은 칠석에 혼인 등기를 하면 더 기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늘 결혼증을 받은 뒤 곧바로 호텔에 가서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 민정국에서는 또 신혼부부들을 위해 단체 결혼증 수여식을 마련하고 다 함께 결혼 서약과 문명한 혼인문화 실천 장의서를 낭독함으로써 장중한 의식을 통해 새시대 혼인 출산 문화를 선양하고 간소하고 적절하며 책임과 따뜻한 정을 함께 중시하는 건전한 혼인 리념을 창도했습니다.
0: 일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동북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통교팀과 1대1로 비기며 결승 탈락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통교시 올림픽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원정팀임에도 주도권을 잡고 전반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연이어 맹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7분경 연변팀 골키퍼가 실수로 길게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량의 몸에 맞고 튕겨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교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66분경 연변팀은 강웅원을 빼고 왕기호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하고 이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 시간 리진이가 코너킥으로 공을 금지구역 안에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두 팀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이번 동북리그 정규리그가 전부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마지막 차

0: 4강 진출권을 따내며 대련팀, 장춘팀, 심양팀과 함께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선수 리진이는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고 하면서 4강전에서도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 바 계속 힘내겠다고 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선수 왕기호는 기분이 너무 좋고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선수 마우시는 축구팬들이 있어서 정말 좋고 좋은 팀이 있어서 정말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감독 장봉은 연변팀 선수들은 남다른 용기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경기장에서 이번 경기를 완수했으며 또 자신도 역시 약속을 지켜 경기를 다시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선수들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전주인민들의 기대와 지지에도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1: 특색 있는 적합 기술을 군중의 집 문 앞까지 전해주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기층 군중들이 병을 보이러 멀리 가야 하고 진료받기 불편한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팀은 상담과 진료를 받으러 온 군중들의 신체 상황과 과거 병력에 결부해 맞춤형 진료 방안과 약물 사용 지도, 재검사 건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만성 질병 관리, 수술 후 회복, 일상, 양생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 1대1로 해답하고 과학적인 진료와 건강 보건 지식을 정확하게 보급했습니다. 이 밖에 예방치료과와 중리, 조이 간호학조에서 서침도, 화침, 부항, 이혈압도 등 중리, 조이 특색 적합 기술을 선보여 향진 주민들이 특색 있고 질 좋은 의료 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양 천진 주민 온수화는 자신은 나이도 많고 또 교통도 불편한데 조이 병원에서 조양천까지 찾아와 의무 진료를 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정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0: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위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낮에 많이 자면 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수면은 간단한 가감법이 아니기에 낮에 잠을 보충하더라도 야간 수면 부족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완전히 미봉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야간 수면은 좋은 주기와 수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들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REM 수면으로 밤새 4주기, 5주기를 순환합니다. 반면 낮에 수면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의 주의력 분산, 판단력 약화, 정서적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낮에 수면을 보충하면 각성 상태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뿐, 집행 기능과 창조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손상됩니다. 또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주야 리듬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손상은 불가역적입니다. 나아가 낮에 더 많은 고열량 음식의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동시에 야간 수면 동안 면역세포 활성이 정점기에 달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이 시간대의 면역 증강 효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외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더 쉽게 일찍 잠에서 깹니다. 따라서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특점에 순응해 늦게 잠들지 말고 밤 11시 전에는 수면을 취해 7, 8시간의 양질의 야간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2, 30분간 낮잠을 자면 정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웨이트 운동을 즐기는 사람, 누가 더 장수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부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와 같은 저항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여러 차례 대규모 장기 연구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성인을 9.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은 전체의 사망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무려 41%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발표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매주 30분에서 60분간 저항 운동, 으레하면 웨이트, 스쿼트 등을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10에서 17%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암 위험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저항 운동과 함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전체 사망 위험이 약4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다시피 달리기와 웨이트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장수로 가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네, 항알레르기약 의존성이 생기니 되도록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항알레르기 약물은 생리적 중독성이 없으며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레하면 로라타딘, 세티리진은 안전성이 매우 높아 아편류 약물이나 진정수면제와 같은 중독 기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약을 규범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의 반복적인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존을 우려해 스스로 약을 끊으면 병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삶의 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물이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턱대고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향기는 왜 감정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 줍니다.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희석한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 손목, 어깨와 목 등의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온열 찜질법은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에 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잊기 싫어도 잊어야 할 때가 있고, 놓기 싫어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눈물보다는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조금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아픔을 겪고 나면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은 비우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연락을 끊었더니 진짜 인연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였더니 시간이 생깁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렸더니 공간이 숨쉽니다. 괜한 걱정을 멈췄더니 오늘에 집중되는 거 있죠? 옥지관계 정리했더니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비우는 게 아까웠는데 비우고 나니 내가 보이는 거 있죠? 네,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

0: 속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비올 건 비오고 마음의 짐이나 현재 우리 생활하고 있는 짐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재미있는 소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 우리 큰딸이구나. 잘 썼니? 아, 옳다네. 오늘 생지다. 어, 그래서 네 옷을 보낸 거 잘 입겠다, 야. 고맙다. 눈이 오는 게 있어. 채소 수탄 게 해놨다. 어, 니 그, 류양 간다는 다 안다, 야, 응. 어, 그래. 잘 갔더라, 응? 바이바이.
2: 아유.
1: 야,
3: 잠시 봐라. 내, 내 자가요 멋있지?
1: 뭐 멋있다, 야. 요, 이제부터 붙어 나.
3: 아, 내 열쇠 재고, 열쇠.
1: 야, 대단하다.
3: 그, 잠시, 나를 그, 그, 국시 한 사발 해달라.
1: 국수로?
3: 어.
1: 야, 오늘 야, 영업 아예 안 돼야.
3: 어?
1: 주방이고, 부모이고, 다 저 최근식이다.
3: 아, 해달라. 삼촌아, 국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랬나. 한 사발 해달라, 빨리.
1: 야, 미안하다. 어. 오늘 내가 좀 사재해서 그랬는데.
3: 아, 그래, 많이 됐는데. 오늘 우리 엄마 장수면 꼭 잡자 해야 되는데. 생일이 돼서 이게 아이 됐는데.
1: 너 엄마도 생일이야?
3: 어, 우리 엄마 생일. 이거, 우리 엄마, 네, 꼽지, 어. 우리 엄마. 오늘.
1: 어.
4: 아이고, 야, 야 생일이랑 선물 한 개요.
1: 어휴, 야, 꼽을 싸드렸구나.
3: 나도 봐, 나도 봐, 머리를 기름 발바닥.
1: 야, 임마. 생일, 임마. 생일 짱구랑 이렇게 싸가지고 와야 되지.
3: 아, 생일, 문은 다 닫아서 못 샀지.
1: 아, 그러길래 일찍 이렇게 되지, 몇 시에?
3: 응, 열쇠 설가리니까 나도 회사일이 바빠서 그렇지.
1: 어?
3: 응.
1: 회사?
3: 응.
1: 네 무슨 회사 댕기니?
3: 내 그 막 이렇게 막 닦아주는 세차사 시터탕.
1: 어, 그거 회사 올지 뭐. 야야, 네 좀 밥벌이 잘하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3: 그렇죠. 놔봐, 장소맨 싸.
1: 야야야, 누구 뭐 너를 돈 내라디?
3: 야, 아니 된다. 엄마 장소면 꼭 아들이 있어야 된다. 빨리 이거 받아라.
4: 이거 어, 받아라. 아니야, 받으라는 데
1: 그냥. 얘기, 얘 알았다. 그럼 내서 그 저 뭐야, 저 장소면 내가 준비한 게 내 목장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3: 그렇지, 맞아.
1: 잠깐 기다려.
3: 엄마, 엄마 오기 잘했지.
4: 받아. 야, 네 친구 애들 다 많이 진짜 예쁘다야.
3: 무슨 예쁘긴.
4: 야야, 내 말을 좀 듣겠니?
3: 응.
4: 이제는 날씨 좋은데
3: 어.
4: 바깥에를 그만둬라. 어? 야, 국가에서 우리 생 먹고 살만해 돈도 내려오지. 어. 집도 분배받아.
3: 옳지, 옳지. 안다, 안다. 국가에서 돈 막 내려와 정책이 좋아진 거.
4: 그렇지.
3: 근데 나도 내 먹고 살 돈 벌어야 되지.
4: 돈이 모자라냐?
3: 아이, 내 돈 벌어가지고 장가 가서 하고.
4: 야야야, 장국어는 절대 끓이지 말라. 장수매인 됐다, 그 시킬 때니.
3: 아이고 엄마, 장국이 아니라 네 장가 가자고. 장가.
4: 장가로. 장가 가야지.
3: 좋다 좋다. 장가 가야지.
1: 아줌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4: 예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왔다 왔다.
1: 맛 왔어.
3: 엄마 빨리 먹어.
4: 같이.
3: 아, 난 배부르다. 엄마 빨리 먹어.
4: 야, 정말 많아서 그런다. 빨리 같이 먹자, 이거.
3: 그럼 내 국물만 먹을게, 국물만.
4: 야, 야, 야, 국물만. 야, 국물만.
1: 그 조심해라, 야.
3: 아,
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거야.
3: 그죠? 아, 야, 심자 약하다. 그 다음에 가지. 어? 아, 내가 그냥 살랑살랑 불러올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수가 한다. 해피 버스 투 유.
1: 야, 너는 정말 보기가 다르다. 야,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3: 네? 노래 잘한다고? 야, 내 노래 정식을 하면 다 대배진다, 뒤질러. 야, 내 정식을, 아이, 그렇지.
1: 어, 그럼 네 한 번, 야, 대배지게 한번 해봐라.
3: 정말, 그, 잠시 딱 듣게?
1: 어, 듣다.
3: 그럼 내 정식을 하자. 아, 박수 쳐야지, 박수.
1: 아, 아, 박수.
3: 박수 쳐야. 그럼 내 한다. 입에 가서 没有共产党就没有民主国，没有共产党就没有民主国。 이분의 정식이다.
1: 정식이다.
3: 没有共产党就没有民主国。 아,
1: 이거
3: 한 번 대배질 뻔했어.
1: 잘했다, 잘했다. 어땠다,
3: 어땠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야, 맛있겠다요. 이야, 어, 버스. 어.
1: 그건 저 우리 큰딸이 좋아하는 게다, 야.
3: 우와, 우와, 우와, 돼지방티.
1: 어, 이거는 우리 둘째 딸이 좋아하고.
3: 우와, 저, 에이, 뭐야, 이게 순대, 돼지별 순대도
1: 이건 우리 막내 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왔다.
3: 구불로, 구불로. 이야, 이 구불로 우리 엄마 대단히 좋아하는데.
1: 어? 어. 야, 그 엄마 구불로 좋아하면 야, 대다 대수 죽여라.
3: 대수, 저. 또한 바짝 꾸려지. 야, 내 몸 얼룩해. 하나, 둘, 이렇게. 엄마, 엄마, 엄마.
4: 어째?
3: 아, 해봐라. 아.
4: 어째 그러니?
3: 아, 그치. 아, 해봐라. 어. 아.
4: 아.
3: 따다다다.
4: 이게 뭐야? 내 좋아하는 꼬불로.
3: 응, 꼬불로, 꼬불로. 엄마, 잡자. 응. 잡지, 우리 엄마. 꼬불로 대단히 좋아한다. 어. 그래. 그, 뭐야, 그. 꼬불로나 막 거기서 가져오느라 하지 말라 절대.
1: 어. 야, 야, 내 이거 눈치 묻이구나.
3: 야, 정말
1: 그만.
3: 야,
1: 꼬불로 좋아한다는데 이 답답하고
3: 덥다.
4: 이러지 마소. 예. 아이 쓰시고만 쓰시고.
1: 아이 더워. 잡숴. 거저 거저. 거저 잡숴.
3: 엄마 엄마. 예. 이거 삼촌 서비스를 주는 게다. 예. 맞지 삼촌.
1: 예, 그래 그래.
3: 어, 자 서비스
1: 빨리
3: 엄마 먹어.
1: 예, 서비스 서비스.
4: 야, 이게 많구나. 야, 같이 먹자.
3: 같이 먹자. 나도 나도 먹자.
1: 잡숴.
3: 나도 먹자.
1: 맛 맛.
4: 맛있겠다.
3: 자 삼촌. 삼촌이 서비스 줬는데
1: 이거라.
3: 아, 아, 해, 해.
1: 예, 예, 예, 예.
3: 아, 해라.
1: 이 길만.
3: 아, 아, 해, 알겠습니다.
1: 예, 예,
3: 예. 야, 야, 맛있다.
1: 야, 야, 야, 전생 먹으라 움직였다, 야.
3: 저, 삼촌.
1: 어?
3: 자, 자. 삼촌이 매일마다 이렇게 좋은 채를 갖다 혼자 차려놓고 먹니? 뭐?
1: 아, 나도 오늘이 생지다. 그래서 이렇게 같았지.
3: 그리고 삼촌도 어. 생일이야.
1: 어.
3: 우와! 어, 삼촌 생일, 엄마 생일, 엄마 생일, 삼촌 생일. 우와, 이게 묘하다, 야.
1: 그래.
3: 엄마, 엄마. 이 삼촌도 오늘이 엄마처럼 생지란다.
4: 뭐라냐?
3: 이 삼촌도 엄마처럼 오늘 생일이란다.
4: 생일이야.
1: 예예예 예, 예, 예.
4: 아이고
1: 나도 어, 오늘 생일 생일.
4: 축하나.
1: 아이고 아줌마도 축하합니다. 예.
4: 아니야. 그런 게 어때 생일인데 혼자 생이?
3: 그러면.
1: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아들이 외국에서 선물을 다 보내왔습니다. 예.
4: 아 자식들이 외국에서 돈을 보느라고 못 온다고. 아이 됐다야. 정말 아이 됐다야. 야, 장수야.
3: 어.
4: 아이고, 어. 그런 거 보면 난 정말 행복하다, 야.
3: 어. 어.
4: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옆에 있어서 장수면도 먹어. 어.
3: 엄마, 아들이 있어, 좋지?
4: 좋다. 좋다.
3: 야, 그나저나, 삼촌도 어, 아들이 보기 싫겠다.
1: 어째야 보기 싫겠냐. 가도 그런데 일이 바빠서 못 온다, 야.
3: 일이 바빠 못 온다고?
1: 어.
3: 어이? 이리 봐봐, 뭐, 오라면 되지. 다 올 수 있지. 응, 올 수 있지.
1: 예, 어떻게 오는 게, 예.
3: 어야, 아니, 미치. 거기서 예. 어떻게 오는가?
1: 어, 어 보자, 어떻게.
3: 그, 뱅기, 뱅기 어서 연결해서 거의 내린다.
1: 어.
3: 꽃에 타자.
1: 어.
3: 피샤, 피샤, 피샤, 피샤.
5: 띵동, 땡띵.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 꼬테가
1: 지금 시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꼭 채소를 잘 챙기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야, 이런 또, 이런 첫째 딸, 둘째 딸, 온다.
5: 야, 고맙다, 딸.
1: 이런, 다시 다 왔지.
5: 고맙다.

0: 생전에 못하고 이제 와서 하게 되는구만. 여보 사랑하오. 그리고 계속 보고 싶어. 당신 없을까에 몇 구급 먹어본지도 오라오. 야, 이제 내 당신 옆으로 가면 몇 국이나 맛있게 끓여주. 야, 야.
1: 삼촌, 어제 우나?
0: 아니다.
1: 어?
0: 아니다.
1: 삼촌 우니까 나도 막 우자우자 하지. 어? 아니다, 내 삼촌 분위기 바꿔주자. 내 삼촌 웃겨줄게.
0: 아야야야.
2: 내 민족.

0: 아, 왜, 야, 야, 야.
1: 야, 야, 야. 야, 야, 야. 웃었다.
2: 생신이 처음까지 다 쓰고야. 생신 다 쓴다, 야.
1: 맞아. 웃으면 얼마 좋니, 삼촌.
2: 고맙다.
1: 삼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삼촌 생일에 자식들이 아예 와도 삼촌이 이렇게 많은 채라면 차려놓고 먹게. 네, 나를 봐라. 엄마 생일한 게 삼촌에 한 사발밖에 못 사주는데.
3: 야, 무슨 계란이 또 한 사발을 준비했다고. 야야야야. 아이고, 야야, 소화해 내주겠다. 야,
0: 가자. 엄마, 이렇게.
1: 엄마.
3: 소화되는 먹어야 돼.
1: 엄마.
0: 아, 잠깐만.
1: 엄마.
3: 엉덩이. 엉덩이야. 간다, 이거.
1: 삼촌, 어제 우리 엄마 장소맨 목적에 막 저렇게 날아가.
0: 그것에 맞다.
1: 엄마,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야지. 삼촌, 맥자물이 먹게 꼭 말해라. 엄마, 엄마.
0: 장수야, 고맙다.
4: 네, 서품 장수면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끝없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짧게 흘러가도 그 여운은 파도처럼 번져 오래 머문다는 뜻인데요. 말이 짧더라도 그 안에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다면 그 울림은 끝이 없습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워. 등등 따뜻한 말은 삶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잘했어 잘 될 거야 마음에 힘을 심어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고운 환경에 오래 머물

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 심한 갈증,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도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한낮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음식과 야외 식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체계 유지하고 한끼 식사량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낮은 기압의 영향으로 뇌경색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급격히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불고기와 튀김 등 기름진 육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줄이고 한 가지는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 배출을 도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 和盘茶板。
1: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와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가볍게 가려운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피부 감염은 물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알레르기나 피부궤양,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삼림뇌염이나 혈소판 감소증후군 같은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단을 단단히 여미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의 옷을 입으면 진드기가 달라붙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풀밭에 오래 앉거나 눕지 말고 옷이나 가방을 풀이나 나무 위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후에는 머리카락, 귀 뒤, 겨드랑이, 허리와 배, 발목 등 전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야외에 다녀온 반려동물도 즉시 목욕시키고 필요한 경우 살충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손으로 억지로 떼어내거나 잡아당기거나 불로 태우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진드기의 입 부분이 피부 안에 남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기입니다. 대부분은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일부 모기는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가 체온과 땀냄새, 그리고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체온이 높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혹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운동 직후의 사람들도 비교적 모기에 잘 물리는 편입니다. 반면 땀이 적은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심하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면 로감석 로션이나 항과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집이 터졌다면 소독을 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에 물린 뒤 고열이나 몸살,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모기를 예방하려면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팎의 고인물과 쓰레기를 자주 치우고 욕실과 배수구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나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과 모기장을 잘 활용하면 모기의 침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향이나 전자 모기 퇴치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반가운 비는 더위를 식혀주지만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에는 피부 질환부터 침수 사고, 감전 사고까지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잠깐 물속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붉게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단독이라는 세균성 피부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독은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나 발 뒤꿈치의 작은 균열도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을 밟은 뒤에는 깨끗한 물로 발과 다리를 충분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린 뒤 상처가 있다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게 붓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로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 자체를 가능한 피합니다. 둘째, 모자와 양산,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가려줍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더 발라줍니다. 강한 햇빛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 위험을 높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이 건조할 때에는 약물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일부 음식과 약물이 자외선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풀, 무화과, 망고 같은 과일과 채소, 일부 해산물에는 광과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와 리노제, 여드름 치료제 등도 피부를 햇빛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예민하거나 자외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 전에는 이러한 음식을 피하고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또 하나의 불청객은 에어컨 병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코막힘이나 재채기,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24도에서 26도, 로이는 27도에서 28도가 보다 편안하며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땀과 체온을 살피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만큼 낮보다 1도에서 2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얼굴이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계속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와 세균 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 3차례에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다른 계절보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고 낮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생활 절주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몸의 열도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 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씻은 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낮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떨어진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사업과 학습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추천했습니다. 항병전 어린이는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로인들은 밤잠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거기에 땀과 피지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 관리를 받거나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의 세균과 자외선 등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여드름보다 피부 장벽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자주 씻으면 여드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드름은 피부 깊숙한 모공이 막혀 생기는 만큼 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세안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계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주근깨와 색소 침착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면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좋다는 화장품을 여러 겹 바르고 기능성 제품을 계속 바꾸거나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로년층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때를 세게 미는 습관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은 하루 두번 정도면 충분하며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다이어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다이어트의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여름에는 운동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도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한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를 대신하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이나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일 수는 있지만 빨리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지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여름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활력도 되찾는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 건강관리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 모두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둘은 2년 전에 만났고 작년 여름에 부쩍 가까워져 가을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 북적한 남경도나 화려한 외탄은 윤희가 선호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유롭고 한적한 버즘나무 터널이 뻗은 프랑스 조개지에서 걷는 걸 더

0: 조호했다. 지하철 상숭동역 부근의 브런치 카페에서 크레페를 간단히 요기하고 느긋한 오후 시간을 산책하다가 야외 테라스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아까 라크 레페리에서 서빙하던 프랑스 군남이 멋있더라. 송미령이 장계석과 결혼할 때 오빠가 지참금으로 준 집 핑크빛 샤샤는 겉만 보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나. 그래도 건물 분위기는 아기자기하다고 재잘거리며 웨딩 화보를 찍는 커플이나 아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런 윤희 옆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준호가 있었다. 겨울이 되어 준호는 윤희 집을 찾아갔다. 드물게 내리는 눈이 푸실거리던 12월의 어느 날, 밤은 깊었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고 준호는 들어와 다짜고짜로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금방 젖었다. 오랫동안 성을 단념한 사람처럼 다치기도 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촉촉한 입술도, 느껴지는 체온도, 긴장한 땀냄새마저도 준호는 사랑했다. 윤희는 오후 햇살이 밝게 비추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준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에스프레소를 즐겼고 준호는 그 맛에 적응하느라 애를 썼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찔끔 눈을 감았다. 검붉은 갈색 거품이 그 맛을 더해주어서인지 쓰고 떴고 괴로웠다.
1: 날 만나 고생이다. 난 완전 중독 수준이야.
2: 처음부터 이걸 마셨어?
1: 아니, 한 1년쯤? 너 병원에 안 가봐도 돼? 수술이 있을 거 아니야.
2: 요즘 휴식하기로 했어. 날짜를 모아서 신청했거든.
1: 나 괜찮아.
2: 곁에 있고 싶어.
1: 괜찮다니까.
2: 커피 더 탈까?
0: 윤희는 동문서답하는 준호를 응시하다 그래 했다. 한번 결정하고 나면 철저하게 행동이 옮기는 준호의 성격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고집이라 할지 뭐라 할지 그저 커피잔을 들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커피잔이 준호 손에서 미끄러 떨어져 호두색 나무마루 위에 대굴대굴 굴렀다. 준호는 힐끔 뒤돌아보더니 뻘쭘해서 피식 웃었다.
1: 아저씨, 왜 그러세요?
2: 잔이 비싸 보여서.
1: 그거 커플용으로 산 거야? 깨기만 해봐.
2: 조심하겠습니다, 마님.
1: 귀여워.
0: 윤희는 재끗 일어나 말장난을 하며 거실로 걸어 들어가는 준호 등에 훌쩍 뛰어 엎였다. 준호는 그녀를 업고서 빙 돌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가 신부 앉기 자세로 번쩍 들고 일어났다. 그녀의 머리와 발끝이 행여나 거실의 물건에 부딪힐까 조심스레 피해 주방으로 향했다. 윤희를 다시 걸상에 앉히며 다정하게 물었다.
2: 저녁에 뭘 먹을래?
1: 나 음식 안 가려. 먹여 살리기 쉽거든.
0: 준호는 빙긋이 웃으며 윤희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요즘 그는 휴가를 내고 자주 윤희 집에 머물렀다. 말래와 청소는 물론 요리까지도 도맡았다. 윤희는 밥상에 턱을 괸 채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준호를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숟가락으로 보글보글 끓는 국물의 간을 본다든가 식재료를 칼도마 위에 올려놓고 절주 있게 써는 손놀림이라든가 한치의 낭비도 없이 잽싸게 움직이는 준호는 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모습으로 병원의 수술대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뒤로 다가와 준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등에 볼을 기댔다.
2: 무슨 생각해?
1: 산책할까?
0: 오랜만이었다. 목 마르다는 윤희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준호는

0: 공원 옆에 슈퍼에 들어가 입양 생수 한 병을 사다 주었다.
1: 따줘.
0: 그녀는 페트병을 건네주며 입을 삐쭉 내밀었다. 준호는 피식 웃더니 손으로 병마개를 틀었다. 몇 번 틀어도 잘 열리지 않자 그는 손바닥을 옷가슴에 쓱쓱 비볐다.
1: 왜? 손에 힘 풀려? 수술이 맞나 보네.
2: 어, 좀.
1: 남자 손인데 참 가늘고 길어. 피아니스트의 딱이야.
2: 그건 내 꿈이 아니야.
1: 그냥 말해본 거야. 병마개나 따셔.
0: 준호는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다시 왼손으로 바꾸어 마개를 틀어 열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윤희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웠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위챗으로 음성 메시지를 넣었다.
1: 미안해 준호야. 아까는 내가 좀 예민했어. 소리 지르려고 한 건 아니고 왠지 화났어. 오늘은 좀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0: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조용히 누워있던 준호는 귀를 파고드는 알림 소리가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다. 우울한 첼로음도 함께 섞였으나 그건 아주 먼 곳에서 전해지듯 띄엄띄엄 들려왔다. 어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준호는 이 첼로 음악을 감상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몇 시간 전에 기울어졌고 바람은 고요히 잠자고 있었다. 호젓한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와 거실의 모든 그림자를 길다랗게 누렸뜨려 여느 때보다 더 창백하게만 느껴졌던 달밤이었다. 그 달빛이 마음에 들어 거실 전등을 켜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에 와인잔을 걸고 팔을 소파 팔걸이에 들이운 채 거무튀튀한 황포광을 내다보며 그는 깊은 사념에도 잠겼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준호는 와인 한 모금을 삼키고 리코더 위에 축음기 바늘을 올려놓았다. 묵직한 첼로 음악이 밤의 정막을 깨며 스피커를 빠져나와 바닥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첼로음은 그의 발목을 감아오르더니 온몸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잠자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웠다. 그는 반년 가까이 이 음악에 중독되고 있었다. 때론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해 들은 적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조금은 초췌해진 눈길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밤하늘의 하얀 달을 응시했다. 참 아름답구나, 윤희처럼.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루나한테 전화를 했다. 알림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자 준호는 어젯밤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빨리 뛰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주먹을 꼭 잡을수록 빠져가는 모래알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계속 자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윤희도 기분이 풀릴 거고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꿈은 꾸지 않았다. 윤희는 준호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다음에 얘기하자는 건 그냥 해본 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음이란 없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영안실이었다. 안내의사가 시르바색 립방체 문을 열더니 안에서 침대를 꺼냈다.

그 후에 준호가 고스란히 누워있었다. 의사는 준호의 머리 쪽에, 윤희는 두 형사와 서로 마주하여 침대를 에워싸고 내려다보았다. 윤희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영란실이란 곳도 생소하고 왜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납득이 안 됐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어딘가에 와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의심까지 들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기엔 준호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평온한 미소를 담은 입이며 꼿꼿한 코며 남자치고는 유달리 긴 눈초리며 쩍 벌어진 어깨와 각이 선명한 쇄골도 윤희는 똑똑히 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란실에서 나오자 두 명의 형사가 윤희 앞을 가로막았다. 한 남자는 보통 체구에 턱수염을 대충 깎은 40대 초반의 아저씨였고 다른 한 남자는 겨우 20살 정도의 반반한 얼굴을 한 학생 차림이었다. 어린 형사는 자라에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 그가 말을 건네왔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배우는 고대 시대에 등장하는 대표 건축물 모형 조립 장난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직접 건축물을 만들어 보면서 시속 풍경을 상상하고 시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선뜻 구매했죠.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장난감 상자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서둘러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부품 개수가 꽤 많고 설명서에 그림도 빽빽하게 적혀 있어 금방 허둥대고 포기할까 살짝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찬찬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조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부품의 모양과 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천천히 맞춰나갔습니다. 가끔 부품을 잘못 끼워 틀어지기도 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살펴 수정해가는 아이의 찬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아이지만 나이보다 더 성숙한 찬찬한 성미가 탄복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장난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내심도 함께 기르게 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찬찬하다입니다. 거칠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차근하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며 성미가 찬찬하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해도 쉽게 흥분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는 모습을

서 카메라를 들고 찬찬하게 살펴보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서둘러 셔터만 누르면 놓치기 쉬운 작은 디테일까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눈으로 훑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무언가를 훑어볼 때 찬찬하게 살펴보다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천천히와 차이를 살펴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는 속도만 느리다는 뜻인 반면, 찬찬하다에는 느림 속에 꼼꼼함과 침착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지고 빠뜨림 없이 살핀다는 깊은 뉘앙스가 살아있죠. 요즘은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서두르기 일쑤인데 가끔은 찬찬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침착하게 천천히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찬찬하다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용기 동지의 유체가 북경에서 화장되었습니다.
0: 습권평 수석이 일과도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하여 주택정비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회를 조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세월의 시련을 이겨온 총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뛰어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제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전 총리였던 주용기 동지의 유체가 18일 북경 팔보산 혁명공묘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병으로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로 소구했습니다. 18일 오전 팔보산 혁명공묘 연결식장은 장엄하고 엄숙했으며 애도곡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청 상부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현수막 침통한 마음으로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며가 걸려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조용기 동지의 영정사진이 놓여있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요체는 생화와 푸른 측백나무 숲속에 편안히 안치되어 있었고 몸에는 진붉은 중국 공산당 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무렵 습군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애도곡 속에서 천천히 조용기 동지의 유치 앞에 이르러 엄숙히 서서 묵념하고 조용기 동지의 유치에 세 번 경대한 뒤 조용기 동지의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금도 동지는 화환을 보내 조용기 동지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용기 동지가 중병에 있는 기간과 서거 후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0: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은 병원에 찾아가 문병하거나 여러 형식을 통해 조용기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관련 지도 동지들이 팔보산 혁명 공묘를 찾아가 배웅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분 책임자들과 조용기 동지의 생전 친지들 그리고 고향 대표들도 찾아와 송별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18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8일 오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의식을 거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에콰도르 공화국 다니엘 로이 힐크 리스트 노보아 아신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대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외교이민 사무장관, 대통령실 행정관리, 기획내각 비서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조항외사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대가 에콰도르와 중국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습근평 주석은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에콰도르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함께 쌍무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에콰도르 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계속 상호 리해와 지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에콰도르가 자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양국 정부와 입법기관, 정당 등 각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 하고 국정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여 각자의 국가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에콰도르 관계가 일련의 새로운 진전을 이룬 것은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져온 성과이기도 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 발전 예비도 보여줍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계획을 이행하며 에너지, 광물 자원, 기반시설 건설, 금융 등 협력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 친환경 발전,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 협력을 적극 탐색하고 자유무역 협정의 발전 예비를 계속 발굴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의료보건, 빈곤 구제와 빈곤 감소,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에콰도르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양국은 교육, 문화, 청년, 체육, 지방 교류를 강화하여 인적 광대를 편리하게 하여 양국의 친선을 증진해야 합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보시라며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에콰도르와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며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에콰도르는 대중국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경제무역, 금융, 광물자원,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상호 리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에콰도르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양국 원수는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지역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지역의 평화적 지위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국가들의 발전과 부흥의 길이 끊겨서는 안 되며 라틴 아메리카와 까리브해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협력 동반자를 선택할 권리가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과 자주를 견지하고 자국의 리익에 립각하여 대외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태평양 건너편에서 언제나 중국의 좋은 벗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친환경 산업, 경제무역 협력, 디지털 경제,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노보아 대통령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하고 주택 정립금 관리 조리를 개정할 때 관한 공문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결정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20조로 된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추출과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택 정립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문턱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자가 거주용 주택의 리모델링, 자가 거주용 주택의 관리비 지급 등 주택 정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새로 추가합니다. 주택 정립금의 투자 운용 경로를 적절히 확대합니다. 둘째는 관리 봉사 흐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원의 주택 정립금 인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정립금 납부 기록 등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 상호 신뢰와 상호 인증을 실현하며 주택 정립금 이전과 련소, 타지역 대출 등의 업무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추진합니다. 셋째, 위험 부담 방지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전면적으로 완전하며 정확한 신용 기록을 구축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편입합니다. 넷째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 공상업자, 비전일제 종사자 그리고 기타 요연 취업자는 주택 정립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교정에 따라 해당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 회의가 18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의료보장법 초안, 경작지 보호와 품질 제고법 초안, 농업법 개정 초안,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변호사법 개정 초안, 기업 파산법 개정 초안,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초안, 수자원법 개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무원이 제출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 심의 요청 안건, 국가감찰위원회가 제출한 국경 간 부패척결법 초안 심의 요청 안건, 국무원이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헝가리 간 인도 조약 비준 심의 요청 안건을 상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의정에는 올해 이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올해 이래 예산 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0: 정부 채무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문화제품 봉사질 재고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빈곤 퇴치 성과의 지속적 확대와 농촌 전면 지능 추진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심의, 전국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적 대표에 관한 대표자격 보고 심의, 관련 인사인면 안건 심의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회의는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제운영 상황 분석 보고와 2026년 이래 전국인대 기관의 민원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부비서장,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 관계자가 관련 의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강 시장 활력을 한층도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때 관한 의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강 시장의 활력을 한층도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무부 등 9개 부분이 최근 발표한 하강시장 활력을 한층도 제고하고 현급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때 관한 의견은 현급지역과 오프라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8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현급지역 상업환경 최적화 방안으로는 기존 상업시설의 갱신 가속화, 상업 네트워크 구역 배치 최적화, 상업봉사 기초시설 개선, 유휴 자원과 자산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현급지역 소비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개인기업의 하강시장 진출 유도, 우수한 품질의 합리적 가격 상품 공급 확대, 노인과 어린이 등 업무에 관한 봉사업태 정비 가속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의견은 소비 보장 능력 강화와 요소 직접 강화 측면에서도 여러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원효명은 소비 보장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 기업 본사와 플랫폼 기업이 현급 지역에 진출하도록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급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 군체를 육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재정, 금융, 토지, 기업 환경 등 분야에서 실질적 조치를 도입하여 각종 자원과 요소가 현급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강시장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며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비 군체를 수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발전 예비를 지닌 소비 수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급지역은 그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급지역은 전국 국토 면적의 약 90%, 상주 인구의 50% 경제 총량의 40%를 차지하며 현급과 향진 소비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소비 확대에 가장 중요한 잠재적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효명 부장조리는 상부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각 지역이 자치 특성에 부합하는 현급지역 소비 발전 모델을 모색하도록 지도하여 하강시장의 강력한 활력을 발휘하고 현급지역 소비에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2025년부터 북경시는 로후 주거단지 부동산 서비스 전면 보급 3개는 행동을 시작하고 1,800개가 넘는 로후 주거단지가 부동산 서비스 전면 보급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380개 로후 주거단지가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보급을 완료한 가운데 올해는 800개 이상의 로후 주거단지에 시장화된 관리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주거단지에 새로운 관리인이 생겨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북경시 석경산구 고성가두 10만평 지역사회는 상주 인구가 약 2,500명인 로후 주거단지로 진여사는 이곳에서 30여 년을 거주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는 아파트 단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진여사는 예전에는 단지의 녹지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고 주로 복도 위생도 한참이 지나서야 한번 청소되곤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 단지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만평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영검은 기자에게 주민투표를 거쳐 한 부동산 관리 회사를 선정해 시장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는데 관리비도 기존의 월 평당 0.4원에서 1원 68전으로 인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시장화된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영검석이는 처음에는 난이도가 꽤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두의 지도를 받고 입주자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 그리고 주민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서서히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리 서비스를 인정하면 당연히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열었는데 부동산 서비스 업체와 함께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 청소 품질과 보장 그리고 대응 속도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10만평 지역사회는 석경산구가 최근 2년 동안 시장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79개 노후 주거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속의 친환경 전력, 요르단의 에너지 조난 지원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에 10세대의 풍력 발전기 날개가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들은 휘몰아치는 바람을 끊임없이 친환경 전력으로 도난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층짜리 사무총사 외벽에는 중국 삼엽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 마안주에 위치한 휴박 풍력 발전소입니다. 2021년 중국 삼엽 국제에너지투자그룹 산하 기업인 아시아아프리카 녹색에너지투자위원회사가 인수 운영을 시작한 후 이 풍력발전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중국과 요르단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공장장 리풍이는 이 풍력발전소는 요르단에서 중국 기업이 최초로 투자한 청정에너지 발전소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휴박 풍력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44.5메가와트로 현재 매년 요르단에 1억 4,500만 킬로와트시의 청정 전력을 공급하여 수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국내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요르단 정부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적극 고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 요르단 전체 발전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휴박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친환경 조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이집트 요르단 지역 국가 책임자 무함마드 아부 아티에는 이곳은 해발이 높고 지시가 트여 안정적이고 적합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별히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적합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성숙한 풍력 발전 기술은 프로젝트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제공했으며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0: 설비 수명을 연장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협 아시아 아프리카 회사는 여루단에서 풍력 발전소 2개와 태양광 발전소 5개 등 총 7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투자 운영 중입니다. 총 설비 용량은 요르단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발전소는 요르단 남부 약 436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년간 발전량은 5억 3천만 kWh로 17만 5천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 30만 톤과 물 85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부 아티에는 요르단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풍반 풍력,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선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양측은 협력과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요르단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할 장기적 동반자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은 고용량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요르단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하며 전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 프로젝트 건설 초기부터 슈박 풍력발전소에서 구매해온 39세 마후무드 하마디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요르단 내 7개 모든 발전소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 북경 본사를 방문하고 삼역공사를 현장 견학하고 나서 세계 최대의 수리중추 공사를 직접 목격하며 중국 에너지 기술의 발전 수준을 깊이 체감했고 중국 동료들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많은 선진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마디에는 요르단과 중국 직원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업무 소통을 하고 있으며 중국 동료들은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해 준다며 업무 외에도 함께 축구를 하고 식사하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팀워크를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중국 측 운영 유지보수 고급 경비 후동회는 요르단 직원들은 순수하고 성실하며 업무에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화합되고 신뢰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추진 외에도 중국 자본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履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주변 지역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등 중국 투자가 더 많은 현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루풍이는 삼엽 아시아 아프리카 회사는 현재 요르단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 3곳을 추가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회사의 요르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요르단 전국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조망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요르단 친환경 에너지 공동 건설은 단기 프로젝트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상호 이익과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적 심화 협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막 속의 친환경 전력 요르단의 에너지 전환 지원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정원방송천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인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자동차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산업의 전통적 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지금 처해 학습의 황금 시기. 인내가 학습을 주요 임무.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송나라와 서하 사이의 전쟁에서 범중원은 진중한 전쟁과 돌전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인 범중원은 위대한 정치가이고 문학가이며 탁월한 군사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기원 1038년 서하의 리원호가 황제로 자칭하고 국호를 대하로 정한 후 송나라의 성곽을 빈번히 공격했습니다. 사군을 막기 위해 송나라가 한기를 섬서에 파견했는데 한기는 범중원을 함께 보내달라고 조정 요청했습니다. 기원 1041년 서하군이 회원을 공격하고 송나라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에 대한 대책을 두고 한기와 범중원 사이에 이견 상의가 나타났습니다. 범중엄은 전쟁을 신중히 대하고 불전을 주장했습니다. 범중엄은 곡물, 차, 도자기 등 핵심 자원이 부족한 사안은 북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송은 강력한 전략 후방을 갖고해서 적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킬 수 있으므로 북송을 침략한 사안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 반면 한기는 범중업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주동적으로 출격해 서하군을 단숨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기는 서하의 중심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으나 서하의 유인 계략에 빠져 호수천 일대에서 참패했습니다. 네, 이번 전투로 송나라군의 사상자가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후 지속된 전투에서 한기가 파견한 지원 병력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패배를 수차 겪은 후 조정은 범중업의 전략을 채택해 농경을 경리하고 군량을 보충하며 요새와 군사 거점을 보강하는 한편 적의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명주와 멸장부 부족이 북송에 귀순하도록 했습니다. 서기 1042년 송인종은 범중언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하로부터 귀순한 각 부락의 창족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송나라 병경을 침범받은 서하군은 전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병경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송인종조차 중엄이 지원하면 나는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송나라는 기존의 피동적 방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서하군이 재차 침입하더라도 송나라군은 신속히 대응해 적을 격파했고 서하군은 더 이상 손쉽게 승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송군의 면모는 일신되고 서북 변경의 군사적 위협은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송나라 백성들의 생산과 생활은 다시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라는 말의 요인은 바로 전쟁의 핵심은 신중함과 억제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1: 방금 벽화 교수님의 훌륭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라는 진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화목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숭상하는 중화 문명은 전쟁에 대한 신중함과 억제력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강군을 도모해야 할까요? 우선 강군은 강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민 정권을 다지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군사리론 현대화, 군조직 형태 현대화, 군사인원 현대화, 무기장비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중 무기장비 현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해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모함인 면역함을 취역시켰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조립하고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동함이 취역하고 2022년 6월 17일 세 번째 항공모함인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법건함이 취역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이 한 단계 더 새롭게 승격했음을 뜻합니다. 현재 인민해군은 강군 흥군의 새 장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강군 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강군 건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항공모함이 국가의 핵심 장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방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역함과 산동함의 취역 그리고 세 번째 항공모함인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복건함의 진수 소식을 접하고 크게 격동됐습니다. 따라서 강군 건설에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군 건설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을까요?
1: 여러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강군 사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직책에 입각해 각자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지도하에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고 자신의 장정의 길을 잘 걸어나가며 강군 정신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투지로 바꾸어 일터에서 마주치는 설산, 초원을 뛰어넘고 업무 과정의 노산관, 납자구를 정복하며 각자 일터에서 빛과 열을 기여해야 합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0: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어울리는 확고한 국방과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강군은 역사 경험을 총화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당이 투쟁 역경 속에서 얻은 동요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창당 초기 우리 당은 자체의 군대가 없어 혁명에서 중대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북벌혁명이 실패한 후 당은 3대 무장봉기 등 일련의 무장봉기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혁명 근거지 건설, 도시에서 농촌을 포유하는 전략, 무장투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길을 개척했으며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전국해방전쟁을 거쳐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1: 병무군인 스금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인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해 들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가의 민중들이 중국을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취재에 따르면 중국을 접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국제 인사들이 중국을 더 깊이 루해하고 인정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 호감을 얻은 비결은 중국의 개방 발전, 협력 상생, 대국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문화적 저력에 담겨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송회사 진행자 마이클 은베위는 전 세계적 대중 호감도 상승은 외교와 경제 무역 협력의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실질적인 발전 성과와 기회에서도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베위는 발전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것이 사람에게 더 많은 존엄성과 기회,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서 발전을 국민생활 개선으로 전환해야 더욱 지속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자기가 중국의 발전을 직접 관찰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년간 중국과 인연을 맺어왔고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학자 니콜라이 사모일로프는 세계적 호감도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동반자로 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청을 받은 사모일로프는 북경 은천 불산 노선을 따라 방문하면서 자율주행을 체험하고 현대 농업과 와인 산업을 고찰했으며 공업도시의 친환경 전환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전한 국가라는 인상이 형성되어 이미지가 대중 호감도를 현저히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중국 고찰을 마치고 귀국한 오스트랄리아 글로벌 택배회사 최고 경영자 크리스티나 홀게이트는 스스로를 중국의 슈퍼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중국의 친환경 전환이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 전 세계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발전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룬의 저명한 철학 교수 샤를 로맹 은벨레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이 공정을 맡은 도로, 교량, 항구 등 프로젝트가 카메룬의 면모를 바꾸고 지역 발전과 지역 간 상호 연계를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민 중에 대중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가져다주는 것이 발전과 번영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차에 대한 꿈을 품은 29세 말레이시아 청년 리우무는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제1층 기관차 부기사 중 한 명으로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여 미론과 실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협력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중시한다며 철도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철도 인재 양성도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리의 1대1로 연구소 후세인 아스카리 부소장은 전 세계 민중의 대중 인식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스웨리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민중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교회 에볼라 방역소에는 중국 원조라고 적힌 하늘색 의료 텐트가 특히 눈에 띕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새라운드 에볼라 전염병에 대해 중국은 신속히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에볼라 대응 의료 전문가 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칸바 보건부 장관은 콩고 측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할 때 중국은 항상 확고히 지원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제리아 중국연구센터 찰스 오누나이즈 소장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중국 평화유지군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아프리카 민중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감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아프리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중국은 진정으로 현장에서 도우면서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누나이주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중국을 관찰한 끝에 도출한 객관적 결론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전 하원 의원 그레그 큐삭은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기후 변화 대응 등 국제 사무에서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 대중 호감도 상승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중국 관찰 싱크탱크 의장 루이 로리두는 국제사회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공제품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잘 되어야 중국도 잘 될 수 있고 중국이 잘 되어야 세계도 더욱 잘 될 수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발전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매력 넘치는 중국은 확고하고 힘 있는 행동, 진정성 있는 상생의 협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 교류를 통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자동차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여 산업의 전통적 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생산, 투자, 산업체인 등 측면에서 체계적인 재편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 구도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유럽 동맹의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순수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2만 1000대로 시장 점유율이 20.7%로 상승하여 전년 동기 15.6%보다 높습니다. 한편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합계 점유율은 29.7%로 하락하여 전년 동기 37.8%보다 낮아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프랑스와 독일의 순수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2.9%, 48% 증가했습니다. 그중 프랑스 자동차 시장은 비교적 두드러진 전동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통계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0: 전소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프랑스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수 전기 자동차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프랑스는 승용차 101만 1000대를 생산했고, 순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 비중은 각각 21.4%와 32.2%로 합계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 친환경 자동차 산업 체인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동력 배터리와 보충 에너지 봉사 등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7월 중국 배터리 기업인 국헌 고과 계획이 바야돌리드의 동력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일부 자금은 에스파냐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특별 계획을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계획은 현재까지 3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약 400개 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기존 산업 구도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점차 이동함에 따라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와 부품 산업은 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에너지 비용 부담 등 불리한 요인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가하는 압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최신 예측에 따르면 현행 감독 관리와 산업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2035년 독일 자동차 산업은 2019년 대비 순약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는 독일 외 지역에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자동차 산업은 상이한 특징을 보입니다. 올해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량은 뚜렷하게 회복했고, 에스파냐는 배터리 소재 등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생산 배치, 산업 체인 등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생활 자급 조건 개선 기금회 연구원 사라 임펠글리 오소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불균형한 구조적 재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공급체인 기업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유럽 일부 지역은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돈화시 수리국과 중국철도그룹 밀국 대천 수리중추공사 대상 경기처에서 연합으로 수리부문 안전생산 및 2026년도 홍수방지 응급훈련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응급훈련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대천 수리중추공사의 방수터널 입구에 배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빗물이 방수터널 작업구역으로 억류하여 현장에서 철근을 묶던 삼일꾼 3명이 갇히고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매우 위급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홍수방지 응급 예비안은 즉시 가동됐고 구급보위팀, 기술방안팀, 종합조율팀, 긴급구조팀, 협조조사팀, 후방보장팀, 요런보도팀, 사후처리팀 등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구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각 구조팀의 협동과 협력하에 갇혀있던 작업일꾼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림시의 료소로 호송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긴급구조팀은 고인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수위가 안정적으로 하강되게 했습니다. 돈화시 수리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훈련은 내용이 풍부하고 목적성이 강해 응급 예비안의 과학성과 조작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대의 DD-청결 공유 자전거가 훈촌시에서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훈촌 고속철도역에서 방금 역을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공유 자전거 정류장에서 코드를 스캔하거나 자전거 코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길림시에서 온 관광객 리모는 코드를 스캔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번에 특별히 훈촌에서 변경 유람을 하게 됐는데 역을 나서면 공유 자전거가 있어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버스를 찾을 필요도 없다 참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500대의 DD-청길 공유 자전거는 관광객들의 유람 및 시민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도심의 중점 구역을 연결시켜 관광객과 시민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경의 작은 도시에 친환경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는 이미 훈촌 고속철도역, 룡달금거리, 바레고진, 워스토크 활락섬,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남문, 세기광장 등 지점을 피복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수시로 탈 수 있고 쉬어둘 수 있는 친환경 출행을 할 수 있습니다. DD-청길 연변 총대리 사철생은 향후 운영 가운데서 시민과 관광객의 출행 수위에 따라 주차장을 증가하고 운영 봉사를 보완하며 차량 배치, 점검 수리와 청결 사업을 잘하여 공유 자전거가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여행을 돕는 민생 도구로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도 적십자회는 응급구조 지식보급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응급구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날 안도현 적십자회 3일군들은 인구 밀집구역에 전시판을 설치하고 응급구조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으며 선전책자를 나누어주는 등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응급처치, 재난예방 및 대피, 무상헌혈, 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자원봉사자들은 선전책자를 나눠주는 한편 대중들에게 일상생활

동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정지,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구급 방법, 상처 처치 등 응급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 등 일반적인 구조 기술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범했습니다. 3.1군들은 응급 구조는 몇 초, 몇 분 사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진지한 태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제 조작을 통해 각종 구급 방법과 기교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 곧바로 실시해 보도록 지도하면서 잘못된 동작은 즉시 시정해 주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책임자는 앞으로도 인도적 봉사와 응급처리 보급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쳐 적십자 정신이 사회 각계에 불이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말에 속상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몸 속이 상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제때 흘리지 못한 눈물이 고여버리면 정말 내 안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한바탕 울고 나면 후련해지고요. 네, 어른도 가끔은 실컷 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로 슬플 때 흘리지만 무언가를 어렵게 얻어냈을 때, 힘들게 이루어냈을 때에도 눈물이 난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샘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클라우드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샘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의 또 한 주 동안 재밌었던 에피소드들과 함께하고 있고.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 다들 휴가를 내고 저랑 사장님 둘이서 일을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어색한 네 공기가 사무실에 흐를 것 같아요. 네, 뭔가 본인 스스로가 더 어색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또 쉴 땐 쉬고 일할 땐또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또 직장인에게는 가장 맞는 네, 또 정확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또 열심히 파이팅하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네, 또 열심히 하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듣겠습니다. 아, 오늘 사장님도 일찍 퇴근하시고, 동료도, 휴가 내고, 저 혼자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혼자서, 네, 또이 편안한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이런 시간이 너무 또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사무실에 과일 도시락을 매일 갖고 오는 동료 때문에 행복합니다. 워낙 과일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매일같이 성심성의껏 과일을 사오는 동료가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덕분에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당연히 또 주위에서 이렇게 또 챙겨주는 동료분들 서로 또 도와주고 또 도움도 주고 또 서로 챙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화목한 또 사무실 분위기 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조금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아픔을 겪고 나면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또 지나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내가 보이는 것이죠. 네,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비 올 거예요.
1: 야, 빨아. 네 집은 애비다 마. 집에 예쁘다야.
2: 무슨 예쁘게.
1: 야야. 내 말을 좀 듣겠니?
2: 응.
1: 이제는 날씨 좋은데 바깥에를 그만둬라. 응? 야, 국가에서 우리 먹고 살만한 돈도 내려오지. 집도 분배받아.
2: 옳지, 옳지. 안다, 안다. 국가에서 돈 막 내려와 정책이 좋아진 거.
1: 그렇지.
2: 근데 나도 내 먹고 살 돈 벌어야 되지.
1: 돈이 모자라냐?
2: 아이, 내 돈 벌어가지고 장가 가자고.
1: 야, 야, 야. 장국어는 절대 끓이지 말라. 장수매인 됐다. 그 시켰다니.
2: 아이고, 엄마. 장국이 아니라, 네. 장가 가자고, 장가.
1: 장가, 가야지, 가야지.
2: 가야지. 좋다, 좋다, 장가
3: 그래,
2: 그래,
3: 가야지. 아줌마 생일 축하합니다.
1: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야, 왔다, 왔다.
3: 맛을 왔어.
2: 엄마 빨리 먹어.
1: 같이
2: 아, 난 배부르다. 엄마 빨리 먹어.
1: 야, 정말 많아서 그런다. 빨리 네. 같이 먹자,
2: 그래,
1: 이거.
2: 그럼 내 국물만 먹을게, 국물만.
1: 야, 야, 야, 국물만. 야, 국물만.
3: 그 조심해라, 야, 거기.
2: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내가 그냥 살랑살랑 부를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축가 합니다. 해피 버스에 투유.
3: 야, 너는 정말 보기가 다르다. 야,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2: 네, 노래 잘한다고? 야, 내 노래 정식을 하면 다 대배진다, 디틀러. 야, 내 정식을 아예 그렇지.
3: 그럼 네 한번, 야, 대배지게 한번 해봐라.
2: 정말, 잡히 딱 줄게.
3: 어떨 딱.
2: 그럼 내 정식을 하자. 아, 박수 쳐야지, 박수.
3: 아, 아, 아 박수.
2: 박수 쳐야. 그럼 내 한다. 입에 가자. 没有共产党就没有民主国，没有共产党就没有民主国。 이분의 정식이다. 没有共产党就没有民主国。 아,
3: 야,
2: 한 번 대배질 뻔했어.
3: 아, 잘했다, 잘했다. 어땠다,
2: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야, 맛있겠다요. 이야, 버스.
3: 그건 저 우리 큰딸이 좋아하는 게다, 야.
2: 우와, 우와, 우와, 돼지방티.
3: 이거는 우리 둘째 딸이 좋아하고.
2: 우와, 우와, 이 뭐야, 이게 순대, 돼지별 순대도
3: 있고. 이건 우리 막내 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왔다.
2: 구불로, 구불로. 이야, 이 구불로 우리 엄마 대단히 좋아하는데.
3: 저 한다 네 이탈다
2: 없어.
1: 이래지 맙소. 예. 아이 쓰시고만 쓰시고.
3: 아이 더워. 자 썼어. 거저 거저. 거저 다 썼어.
2: 엄마 엄마. 예. 이거 삼촌 서비스를 주는 게다. 예. 맞지 삼촌.
3: 예 그래 그래.
2: 자 서비스
1: 빨리
2: 엄마
1: 먹어.
3: 예 서비스 서비스.

0: 많고 나야 같이 먹자.
1: 같이 먹자. 나도 먹자. 나도 먹자.
2: 와서 봐.
0: 맛있겠다.
1: 자, 잠시. 잠시 서비스 좋네.
2: 이거라.
1: 아, 아,
2: 해. 예, 예기, 예기, 예기.
1: 아, 해.
2: 예기 길만.
1: 아, 아, 해. 알겠습니다.
2: 예, 이거.
1: 야, 와, 맛있다.
3: 야, 야, 야, 전생 먹으라 움직였다, 야.
1: 저, 잠시.
2: 어?
1: 자, 자. 자, 삼촌 매일마다 이렇게 좋은 채를 갖다 혼자 차려놓고 먹니? 뭐?
2: 아이, 나도 오늘이 생지다. 그래서 이렇게 같았지.
1: 그리고 삼촌도 생일이야?
2: 어.
1: 우와! 어, 삼촌 생일, 엄마 생일, 엄마 생일, 삼촌 생일. 우와, 이게 묘하다야.
2: 그래.
1: 엄마, 엄마. 이 삼촌도 오늘이 엄마처럼 생지란다.
0: 뭐 이러냐?
1: 이 삼촌도 엄마처럼 오늘 생일이란다.
0: 생일이라고.
2: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나도 오늘 생일 생일이고.
0: 축하다.
2: 아이고 아주 많이 축하합니다. 예.
0: 그냥 그런 게 어째 생지인데 혼자 생이?
1: 오라면 되지. 다 올 수 있지. 응, 올 수 있지.
2: 예, 어떻게 오는 예?
1: 어야, 아이 미체. 거기서 어떻게 오는가?
2: 보자 어떻게.
1: 그 배기 배기 어디 연기돼서 거의 내린다.
4: 你好，叮咚叮叮，您乘坐的飞机已到达延吉站。Ladies and gentlemen， 拜拜。
1: 아, 아, 그 아들이 뭐 좋아한다든가?
3: 아, 저, 그, 저, 순대 좋아해.
1: 어, 저, 순대, 순대, 순대 배기 타고 간다. 이러면 아들이 왔지?
3: 야, 여기 순대 저기 아들이야.
1: 알지? 아까 이 순대 저기 있었지? 저기서 날아서 여기 왔으니까 순대 이리 오게 아들이 여기로 왔지?
3: 네 말이 들어가 있어. 사실 그렇다.
1: 옳지.
3: 왔구나. 고맙다.
1: 아, 우리 딸들도 오라까 다.
3: 그냥 좋지야.
1: 또 뱅기 아니다. 어제는 뱅기 다 내렸으니까 이번에는 꽃에 타자.
4: 띵동땡띵.
5: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 꼬태가 지금 시산역에 도착했습니다.
1: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삼촌이 오늘 다 이거 거저준다. 거저준다.
3: 예, 거저드리겠습니다. 아주 생기됐어. 예.
0: 거저?
3: 거저. 예, 예, 예. 다수죠, 다수죠.
0: 예. 그래 우리 같이 생기를 다 챙겨.
1: 같이 챙겨.
3: 예, 예, 저기
0: 생겨.
1: 나는 저, 야, 어쩌면 그저 막 먹자 어쩌면 우리. 어째?
0: 너는 내 귀에 땡가 하니?
1: 어? 아니다.
0: 모르는 게 들어서 왔는 난 귀 믿는 거 하겠다.
1: 달라, 달라, 말해. 빨리, 빨리. 엄마, 잤잖아, 빨리. 잤잖아. 야, 맛있겠다. 야.
0: 아, 맞아, 빨리, 빨리, 뚜.
3: 예, 예, 아니, 난 천서히, 천서히.
0: 예, 어떻게 보면, 야. 예. 이 사다인 거 어찌다, 야.
1: 어찌?
0: 그러고, 야. 영 불쌍해 보인다, 야.
1: 뭘, 뭐 불쌍해. 자식들이 다 왔는데, 옳지, 삼촌.
3: 그래, 그래.
1: 네, 삼촌. 이거 다 거져줬는데, 나도 술 한잔 붙자, 삼촌.
3: 그래, 그래.
1: 술이, 술이,
3: 술이, 술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 술이, 여기 있다, 술이.
3: 야, 그런데야, 그건 내 술이다, 야.
1: 야, 제 재산이 한다. 내 계산할게. 야,
3: 그래, 먹자.
1: 네, 네. 자, 삼촌.
3: 술값을 꼭 내야 된다.
1: 뭐, 꼭 낸다.
3: 그렇죠. 그래, 내보겠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1: 우리 엄마, 물.
0: 네,
1: 물, 물.
0: 와.
3: 야, 내, 네 아들도 한 잔 붙자.
1: 나도 한 잔 먹자.
3: 그래.
1: 아, 진짜.
3: 어째?
1: 네, 운전하고 왔대.
3: 어?
1: 운전.
3: 야. 이제 밀차를 밀고 왔대.
1: 아니, 아니지. 이, 밀차이다. 낸든 차다, 이제. 운전하고. 뭐게? 이, 띡띡, 왜 아끼자. 맞지?
3: 옳다, 옳다. 밀차도 차째 들어갔으니까 차 옳지.
1: 그래, 차지.
3: 이 밀차는 이런데 한잔 하자.
1: 야, 잠시 나를, 어째, 요새 음주운전 대단히 심한데 나를 감옥 보내는가?
0: 옳어, 옳어. 이거 봐. 야. 요새가네 검사용 심하다.
3: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0: 뭐.
3: 야, 야, 야, 야. 그러면 방법이 있지.
1: 무슨, 무슨?
3: 내 노릇한 20원 줄게, 응? 딸자를 부르면 와야 되지.
1: 딸자?
3: 어떻게 돼?
1: 옳다, 딸자 부르면 되겠다.
3: 그래, 그래.
1: 자,
3: 그래,
1: 야, 아이 된다. 이 차는 내 밖에 운전 못 한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아이 된다. 그래, 나 물 먹게. 물, 물. 나 물 먹게.
3: 물, 물. 내,
0: 내 차다,
3: 내, 내 부탁.
1: 네, 네. 야, 보자도 무슨 거 가져올 게 없는가?
0: 야,
1: 야, 사실, 야. 여기서 곱다.
3: 예.

0: 엄마 이봐라 여기서 꼽지.
1: 아이고야 꼽으면 무슨 너를 주겠니?
2: 야, 야 내 딸은 지금 시집 가서 아껴둔 다 있대.
0: 그래. 아이다 깨면 아이 되지. 내면 남이 새끼를 결린입니까? 내면 뭐더니까 응? 엄마 응. 아 있단다 이사 아 있단다
1: 무슨 아냐 아들 데리고 온다고? 절대 절대 이제 막
0: 아이들
1: 딸려 나를 봐라
0: 아 삼촌 집이 어째니 덥니 보자 딸이 어이 뭐야 어 이게 어째 늙은 여자 있다
1: 무슨
0: 어?
1: 일하니?
0: 늙은 여자
2: 야야 보자
0: 누구
2: 야 이 사진 어디 있대
0: 이 사진 저 뒤에 있어
2: 야, 내 이 사진 그렇게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야. 이게 내 놓치다.
1: 야,
2: 당신 고맙다.
1: 당신 아이고, 지네 뭐가 그런 화장실 빨리.
0: 아유, 아유,
1: 아이고, 엉배야.
2: 여보, 잘 있지? 야, 나는 괜찮아. 벌써 내 오늘 생기여 그래서야 아들이야 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서 잘 쉬고 있어 간에 오겠다는 거 내 오지 말라 했어 야 당신을 시집 와서 한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갔구만 정말 미안하오. 지금 와 생각하니 정말 후회되는구만. 당신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생전에 못하고 이제 와서 하게 되는구만. 여보, 사랑하오. 그리고 새기 보고 싶어 당신 없을까에 몇 구급 먹어본 지도 오라오 야 이제 내 당신 옆으로 가면 몇 국이나 맛있게 끓여주 야 야
0: 삼촌 어제 어제 우나
2: 아니다 아니다
0: 어
2: 아니다
0: 삼촌 우니까 나도 막 우자우자 하지 어 아니다 내 삼촌은 분위기 바꿔주자 어 내 삼촌 웃겨줄게 웃겨줄게
2: 야야야야
0: 삼촌 어제 우리 엄마 당선맨 목적에 막 저렇게 날아가지
2: 그때 맞다
0: 엄마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야지 잡지 맥주 한 모리 먹게 꼭 말해라 엄마 엄마
2: 장수야 고맙다
3: 네 서품 장수면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끝없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짧게 흘러가도 그 여운은 파도처럼 번져 오래 머문다는 뜻인데요. 말이 짧더라도 그 안에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다면 그 울림은 끝이 없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워. 등등 따뜻한 말은 삶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락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로써 분명한 판단 능력을 얻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즉,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네, 설마 이 모든 것이 뇌의 착각에 의한 판단이었고, 뇌의 착각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재료로 삼고 있는 정보나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했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계열에 적성이 맞지 않아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학을 문과 계열로 가고 그 흐름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理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편으로 선생님과 부모에게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나 보군이라는 말을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과 계열 과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굳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의 학생은 겨우 40명 정도입니다. 우연히 理과 계열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고, 여판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입력당하지 않았다면, 理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理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네, 저는요, 항상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다면 천재다라고 요즘 말하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모두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면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자릿수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뇌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까? 뇌는 좋은 착각과 나쁜 착각을 하여 그대로 결과를 낼 뿐이므로 할수 있다고 착각할지, 할수 없다고 착각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어째서 나쁜 점수만 받아오는 거야? 라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뇌에 점점 나는 못해라는 정보가 입력되어서 스스로 나쁜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부정적인 착각이 더욱 나쁜 착각을 낳아서 정말로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뇌의 구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착각을 스스로 강화하여 못하는 자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출연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때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네, 애매모호한 세계의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등뇌의 착각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변화시켜 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 돈을 잘 번다, 네, 인망을 얻는다라는 성공 외에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터득하면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더없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과 생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을 이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네,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네,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원래 제목이 하이디인 이 소설은 요한나 슈피디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요한나 슈피디는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에는 그의 하나뿐인 딸 클라라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상냥해 보이는 푸른 눈을 가진 클라라는 벽에 걸린 괴종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로텐마이어가 도도하게 앉아 술을 놓고 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클라라의 어머니가 죽고 난 뒤로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제만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일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집을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손님은 언제 오죠? 클라라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하이디와 테데가 제제만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로텐마이어 씨를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테가 마부인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제바스티안에게 물어보시지요. 테데가 초인종을 누르자 제바스티안이 나왔습니다. 그쪽에 초인종을 누르고 한 여인 토이네이트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토이네테가 나타났습니다. 토이네테는 잠깐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니 계단 위에서 데테를 불렀습니다. 로텐마이어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로텐마이어는 클라라의 친구가 될 여자아이를 여기저기 훑어보고 나서는 초란 옷과 낡은 밀짚 모자를 쓴 하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이디도 교회 탑처럼 삐죽이 올라있는 로텐마이어의 머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하이디예요. 하이디가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건 정식 이름이 아니잖아. 세례 때 받은 이름을 말해야지. 잊어버렸어요. 하이디 대답에 로틴마이어의 얼굴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데트는 팔꿈치로 하이디를 쿡 찌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아이가 산에서만 살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답니다. 하지만 영리한 아이니까 곧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애의 이름은 아델 하이드입니다. 그러자 로텐마이어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12살 치곤

너무 몸집이 작군요. 전 클라라 아가씨와 같은 나이의 아이를 부탁했는데 글쎄요,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아가씨보다 한두 살 아래일 거예요. 아마 열 살쯤 될 거예요. 여덟 살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이디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데트는 또 하이디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데트가 왜 그러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덟 살이라고? 그러면 공부는 어떤 책으로 했지? 롯데마이어는 이젠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책은 없어요. 그럼 글씨는 어떻게 배웠니? 그런 건 몰라요. 피터도 글씨는 몰라요. 하이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가라앉히며 데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로텐마이어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가 죽을 데트가 아니었습니다. 데트도 지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착하고 영리한 아이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애가 바로 그런 애예요. 전 그래서 아가씨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마님이 기다리시거든요. 데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잠시 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클라라가 하이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볼래? 하이디라고 불러주는 게 좋니? 아니면 아델 하이드? 난 하이디야. 다른 이름은 없어. 그럼 나도 그렇게 부를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니? 아니, 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릴 흰빵을 갖고. 어머, 넌 앞으로 여기 살면서 나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함께 놀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니 재미있는 아이구나. 지금까지 난 혼자 심심했단다. 클라라가 하이디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선생님이 오시는데 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너무 길지? 선생님은 수업 도중에 가끔씩 책으로 얼굴을 가리셔. 로텐마이어도 자주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마치 내가 읽고 있는 이야기에 감동한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하품을 하고 싶어서야. 하품을 하는 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난 하품을 할 수가 없어. 로텐마이어에게 들키면 피곤해서 하품이 나는 거라고 하면서 간유가 좋다고 그걸 먹이거든. 아, 난 싫어. 차라리 하품을 하는 게 나아. 글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은 하이디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어때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방담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넷째, 국제인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서둘러 내오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섭외법률 체계를 보완하며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투자금지 목록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실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경영 관행을 존중하며 중국 경내에 등록한 각 류형의 기업을 동일시하고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중국은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특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히 징벌하며 지식재산권 심사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 불법의 대가를 분명히 높일 것입니다.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인 공정입니다. 각국은 모두 끊임없이 자국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미화하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손전등처럼 자신을 비추지 않고 타인만 비추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고 차별화된 모색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 개혁개방시험전으로서의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절차별 단계별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정책 및 제도 체계를 서둘러 연구하고 구축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모색하고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더욱 높은 차원의 새로운 개혁 개방 구도가 형성되도록 선도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자 간 및 양자 간 협력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확고히 지키고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다자 간 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중국 유럽 투자 협정 협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의 진척을 가속화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등 기재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계속해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함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무역 촉진 플랫폼을 더욱 많이 구축하며 실력과 신용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더욱 많이 진출해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생태, 과학기술, 문화,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국제적인 개방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 3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6.7% 증가했으며 그중 3분기에는 6.5% 증가해 예기 목표에 부응했습니다. 연간 식량 생산량은 1조 2천억 건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7만 명에 달해 연간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경제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기업 리윤, 재정수입, 노동 생산률 등 주요 지표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모두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연간 목표와 임무 달성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세계 앞자리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전망에 대해 여러분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국 경제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초 여건이 변하지 않았으며 질 높은 발전을 뒤받쳐주는 생산 요소 여건이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량완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체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배우는 고대 시대에 등장하는 대표 건축물 모형 조립 장난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직접 건축물을 만들어 보면서 시속 풍경을 상상하고 시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선뜻 구매했죠.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장난감 상자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서둘러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부품 개수가 꽤 많고 설명서에 그림도 빽빽하게 적혀 있어 금방 허둥대고 포기할까 살짝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찬찬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조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부품의 모양과 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천천히 맞춰나갔습니다. 가끔 부품을 잘못 끼워 틀어지기도 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살펴 수정해가는 아이의 찬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아이지만 나이보다 더 성숙한 찬찬한 성미가 탄복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장난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내심도 함께 기르게 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찬찬하다입니다. 거칠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차근하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며 성미가 찬찬하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해도 쉽게 흥분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차분하다고 하기보다 꼼꼼하게 살피며 실수를 줄이는 섬세한 느낌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찬찬하다는 또 동작이 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느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꽃 사진을 찍던 일이 생각납니다. 꽃잎의 섬세한 무늬와 색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를 들고 찬찬하게 살펴보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서둘러 셔터만 누르면 놓치기 쉬운 작은 디테일까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눈으로 훑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무언가를 훑어볼 때 찬찬하게 살펴보다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천천히와 차이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는 속도만 느리다는 뜻인 반면 찬찬하다에는 느림 속에 꼼꼼함과 침착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지고 빠뜨림 없이 살핀다는 깊은 뉘앙스가 살아있죠. 요즘은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서두르기 일쑤인데 가끔은 찬찬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꼼꼼하고 차근한 성격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침착하게 천천히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찬찬하다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낮에 많이 자면 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수면은 간단한 가감법이 아니기에 낮에 잠을 보충하더라도 야간 수면 부족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완전히 미봉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야간 수면은 좋은 주기와 수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들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REM 수면으로 밤새 4주기, 5주기를 순환합니다. 반면 낮에 수면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의 주의력 분산, 판단력 약화, 정서적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낮에 수면을 보충하면 각성 상태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뿐, 집행 기능과 창조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손상됩니다. 또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주야 리듬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손상은 불가역적입니다. 나아가 낮에 더 많은 고열량 음식의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동시에 야간 수면 동안 면역세포 활성이 정점기에 달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이 시간대의 면역 증강 효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더 쉽게 일찍 잠에서 깹니다. 따라서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특점에 순응해 늦게 잠들지 말고 밤 11시 전에는 수면을 취해 7, 8시간의 양질의 야간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2, 30분간 낮잠을 자면 정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웨이트 운동을 즐기는 사람, 누가 더 장수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부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와 같은 저항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여러 차례 대규모 장기 연구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성인을 9.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은 전체의 사망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무려 41%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발표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매주 30분에서 60분간 저항 운동, 으레하면 웨이트, 스쿼트 등을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10에서 17%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암 위험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저항 운동과 함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전체 사망 위험이 약4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다시피 달리기와 웨이트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장수로 가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네, 항알레르기약 의존성이 생기니 되도록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항알레르기 약물은 생리적 중독성이 없으며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레하면 로라타딘, 세티리진은 안전성이 매우 높아 아편류 약물이나 진정수면제와 같은 중독 기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약을 규범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의 반복적인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존을 우려해 스스로 약을 끊으면 병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물이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턱대고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향기는 왜 감정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 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의 리날룰과 아세트 살리날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 지나친 생각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의 벤질알코올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상큼한 감귤향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즐거운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흡입법은 에센셜 오일을 손수건이나 아로마돌에 떨어뜨린 뒤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며 5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이완 마사지법은 충분히 희석한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 손목, 어깨와 목 등의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온열 찜질법은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에 뻐근하고 팽팽하며 뻣뻣한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수면 아로마법은 잠들기 30분 전에 아로마를 켜고 잔잔한 음악과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점진적으로 수면 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귀 뒤쪽에 발라 하루 동안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로마 테라피는 일상적인 감정 완화를 위한 보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저하나 불면이 심해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제때에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7월 초여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석인 진공규가 연결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감찰 반영문제 정돈사업 기도소조 회의를 소집하고 사유했습니다. 우리시 BRT 2기 공사가 개통되어 도시구역 동서방향 쾌속 공공버스 통도 전구간을 관통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칠석절 행복가정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7일 연길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감찰 반영문제 정돈사업 지도소조 2026년 제5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뢰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청석의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종교 론술을 전달 학습하고 전시 생태환경보호 감찰 문제 정돈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 부문은 정치적 위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정돈 책임을 단단히 다져 검사를 통과하면 한숨 돌려도 된다는 해이한 태도를 단호히 버리며 당과 정부 공동 책임과 한계 일터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 책임 분공을 한층 세분화하고 책임을 사람마다 명확히 하며 폐쇄 고리식으로 추진해 제반 정돈 조치가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실제에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돈 시간 표기에 엄격히 대조해 도표에 따라 추진하고 공사 일정 초읽기로 표준을 낮추지 않고 강도를 줄이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문제 정돈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함으로써 서류상 정돈과 허위 정돈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히 하고 독촉 검사와 효과 검증을 강화하며 조직 지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정돈 성과로 연길의 녹수 청산을 지키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자,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자와 각진, 각 가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8일, 우리시 BRT 2기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시 도시구역 동서방향 쾌속 공공버스 통도가 전구간 관통되면서 도시 대중교통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BRT 2기 로선은 인민로를 따라 동서방향으로 배치됐는데 전구간 길이는 2.75km입니다. 공원로를 따라 배치돼 운행 중인 BRT 1기와 련동해 연길서역에서 출발해 도시 핵심 상권을 연결하고 도시 동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효율 대중교통 통로를 구축해 했습니다. 시 공공버스 집단위원회사 운영부 부장 진소연의 소개에 의하면 BRT 2기는 서지장 북쪽부터 진학소학교역까지 모두 4개 버스 정류소와 7개 승강장을 설치했으며 도합 11개 로선이 경유합니다. BRT 승강장은 동쪽 방향 승강장과 서쪽 방향 승강장으로 나뉘는데 동쪽 방향 승강장은 동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하고 서쪽 방향 승강장은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이용합니다. 2기 승강장에서도 동일 승강장 무료 환승 정책을 계속 실시합니다. BRT 2기 전 구간에는 표준화 전용 대기 승강장과 버스 우선 통행 신호등 등 지능화 전문화 교통시설이 갖춰져 버스가 전용 차로로 운행하고 승객이 지정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운행 모식을 실현해 도로 차량 흐름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동서방향 출퇴근 시간을 단축했으며 대중교통 출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시민 왕년은 23선을 타고 왔는데 오는 길에 막히지도 않고 아주 순조로웠는 바 직접 타보니 체험도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BRT 2기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0: 우리시 교통운수관리부문은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로 통행 조건과 일상 출퇴근 승객 유동, 관광객 출행 특점에 결부해 버스 로선망 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여러 버스 로선의 운행 방향과 정차역을 새롭게 계획 조정해 쾌속 공공버스 로선망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로선 조정이 시민들의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BRT 2기가 개통되면서 도시 동서방향 쾌속교통의 부족점을 보완하게 되는 바 도시구역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압력을 완화하고 녹색 저탄소 출행을 인도하며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8월 19일은 음력 7월 7일로 우리나라 민간의 전통 명절인 칠석입니다. 시민정국에서는 연길시 혼인가정 지도 중심, 연길시 동심원 사회 사봉사 중심과 손잡고 행복가정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정국 1층 대청기는 붉은색 꽃장식과 하트형 배경벽을 조화롭게 배치해 명절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2층에는 여러 언어로 된긴 사랑편지 산책로를 꾸며 행복한 혼인에 대한 아름다운 의미를 담았습니다. 적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특별히 이날을 택해 혼인 등기를 마치고 혼인가정 지도 중심에서 마련한 신혼지도 미니 수업에도 참가했습니다. 신혼부부 초영과 왕란은 칠석에 혼인 등기를 하면 더 기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늘 결혼증을 받은 뒤 곧바로 호텔에 가서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 민정국에서는 또 신혼부부들을 위해 단체 결혼증 수여식을 마련하고 다 함께 결혼 서약과 문명한 혼인문화 실천 장의서를 낭독함으로써 장중한 의식을 통해 새시대 혼인 출산 문화를 선양하고 간소하고 적절하며 책임과 따뜻한 정을 함께 중시하는 건전한 혼인 리념을 창도했습니다.
0: 일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동북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통조팀과 1대1로 비기며 결승 탈락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통조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원정팀임에도 주도권을 잡고 전반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연이어 맹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7분경 연변팀 골키퍼가 실수로 길게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고 튕겨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조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66분경 연변팀은 강웅원을 빼고 왕기호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하고 이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으로 공을 금지구역 안에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두 팀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이번 동북리그 정규리그가 전부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마지막 4강 진출권을 따내며 대련팀, 장춘팀, 심양팀과 함께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선수 리진에는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고 하면서 4강전에서도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 바 계속 힘내겠다고 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선수 왕기호는 기분이 너무 좋고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선수 마우신은 축구 팬들이 있어서 정말 좋고 좋은 팀이 있어서 정말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팀 감독 장붕은 연변팀 선수들은 남다른 용기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경기장에서 이번 경기를 완수했으며 또 자신도 역시 약속을 지켜 경기를 다시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선수들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전주인민들의 기대와 지지에도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4강 진출이 팀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실현해야 할더 높고 더 원대한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1: 8월 19일은 제9번째 종국 의사절입니다. 연변조이병원은 조양천진 중심위생원과 손잡고 편민 의무진료 활동을 전개해 우수한 의료 자원으로 기층 군중의 건강을 지키고 새시대 의료 일꾼의 직업 정신을 선양했습니다. 연변조이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은 연변조이병원은 관절외과, 척추외과, 로년병과, 심혈관내과, 뇌병과, 뇌분비과, 예방치료과, 병원 감염관리과 의료진과 중위조이간호학조팀을 구성해 우수한 진료봉사와 특색있는 적합기술을 군중의 집 문앞까지 전해주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기층 군중들이 병을 보위로 멀리 가야 하고 진료받기 불편한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팀은 상담과 진료를 받으러 온 군중들의 신체 상황과 과거 병력에 결부해 맞춤형 진료 방안과 약물 사용 지도, 재검사 건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만성질병 관리, 수술 후 회복, 일상, 양생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 일대일로 해답하고 과학적인 진료와 건강보건 지식을 정확하게 보급했습니다. 이 밖에 예방치료과와 중위조이간호학조에서 서침도, 화침, 부항, 이혈압도 등 중위조이 특색 적합기술을 선보여 향진 주민들이 특색 있고 질 좋은 의료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양천진 주민 온수화는 자신은 나이도 많고 또 교통도 불편한데 조이병원에서 조양천까지 찾아와 의무진료를 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채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옛송나라 철학자 주도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기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시켜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달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불이 화하여 반딧불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불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크게 자라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아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아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아는 대서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아 꽃잎에는 천연색소가 함유돼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아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아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아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연해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 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복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조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올해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 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坐领导无一下，你坐地铁1号线到三山街站。

0: 리강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하여 주택정립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회를 조지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세월의 시련을 이겨온 총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뛰어난 무산계급 혁명가,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제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원 전 총리였던 주용기 동지의 요체가 18일 북경 팔보산 혁명공묘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주용기 동지는 병으로 2026년 8월 12일 11시 6분 북경에서 향년 98세로 소구했습니다. 18일 오전 팔보산 혁명공묘 연결식장은 장엄하고 엄숙했으며 애도곡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총 상부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현수막 침통한 마음으로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며가 걸려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조용기 동지의 영정사진이 놓여있었습니다. 조용기 동지의 요체는 생화와 푸른 측백나무 숲속에 편안히 안치되어 있었고 몸에는 진붉은 중국 공산당 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무렵 습군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애도곡 속에서 천천히 조용기 동지의 유치 앞에 이르러 엄숙히 서서 묵념하고 조용기 동지의 요체에 세 번 경대한 뒤 조용기 동지의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금도 동지는 화환을 보내 조용기 동지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용기 동지가 중병에 있는 기간과 서거 후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혼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은 병원에 찾아가 문병하거나 여러 형식을 통해 조용기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관련 지도 동지들이 팔보산 혁명공묘를 찾아가 배웅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분 책임자들과 조용기 동지의 생전 친지들 그리고 고향 대표들도 찾아와 송별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18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8일 오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의식을 거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에콰도르 공화국 다니엘 로이 힐크리스트 노보아 아신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대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외교이민 사무장관, 대통령실 행정관리, 기획내각 비서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대가 에콰도르와 중국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의 분별식을 관람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습근평 주석은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에콰도르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함께 상무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

0: 하도록 추진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에콰도르 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계속 상호 리해와 지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에콰도르가 자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양국 정부와 입법기관, 정당 등 각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 하고 국정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여 각자의 국가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에콰도르 관계가 일련의 새로운 진전을 이룬 것은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져온 성과이기도 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 발전 예비도 보여줍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계획을 이행하며 에너지, 광물 자원, 기반시설 건설, 금융 등 협력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 친환경 발전,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 협력을 적극 탐색하고 자유무역 협정의 발전 예비를 계속 발굴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의료보건, 빈곤 구제와 빈곤 감소,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에콰도르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양국은 교육, 문화, 청년, 체육, 지방 교류를 강화하여 인적 광대를 편리하게 하여 양국의 친선을 증진해야 합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벗이라며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에콰도르와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며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에콰도르는 대중국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경제 무역, 금융, 광물 자원, 재생 에너지,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상호 리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에콰도르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양국 원수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적 지위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발전과 부흥의 길이 끊겨서는 안 되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협력 동반자를 선택할 권리가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과 자주를 견지하고 자국의 리익에 입각하여 대외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태평양 건너편에서 언제나 중국의 좋은 벗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친환경 산업, 경제무역 협력, 디지털 경제,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노보아 대통령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하고 주택 정립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때 관한 공문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결정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20조로 된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추출과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택 정립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문턱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자가 거주용 주택의 리모델링, 자가 거주용 주택의 관리비 지급 등 주택정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새로 추가합니다. 주택정기금의 투자 운용 경로를 적절히 확대합니다. 둘째는 관리 봉사 흐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원의 주택정기금 인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정기금 납부 기록 등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 상호 신뢰와 상호 인증을 실현하며 주택정기금 이전과 련소, 타지역 대출 등의 업무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추진합니다. 셋째, 위험부담 방지와 통제를 강화합니다. 전면적으로 완전하며 정확한 신용기록을 구축해 전국 신용정보공유 플랫폼에 편입합니다. 넷째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 공상업자, 비전일제 종사자 그리고 기타 요연 취업자는 주택정기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교정에 따라 해당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1차 위원장 회의가 18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의료보장법 초안, 경작지 보호와 품질 제고법 초안, 농업법 개정 초안,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변호사법 개정 초안, 기업 파산법 개정 초안,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초안, 수자원법 개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무원이 제출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 심의 요청 안건, 국가감찰위원회가 제출한 국경 간 부패척결법 초안 심의 요청 안건, 국무원이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헝가리 간 인도 조약 비준 심의 요청 안건을 상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의정에는 올해 이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올해 이래 예산 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정부 채무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문화제품 봉사질 재고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빈곤 퇴치 성과의 지속적 확대와 농촌 전면 진흥 추진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심의, 전국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적 대표에 관한 대표자격 보고 심의, 관련 인사인면 안건 심의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회의는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제운영 상황 분석 보고와 2026년 이래 전국인대 기관의 민원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부비서장,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 관계자가 관련 의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강 시장 활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때 관한 의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강 시장의 활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무부 등 9개 부분이 최근 발표한 하강 시장 활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 현급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때 관한 의견은 현급 지역과 오프라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8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현급 지역 상업 환경 최적화 방안으로는 기존 상업 시설의 갱신 가속화, 상업 네트워크 구역 배치 최적화, 상업 봉사 기초시설 개선, 유효 자원과 자산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현급 지역 소비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개인기업의 하강 시장 진출 유도, 우수한 품질의 합리적 가격 상품 공급 확대, 노인과 어린이 등 업무에 관한 봉사 업태 정비 가속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의견은 소비 보장 능력 강화와 요소 직접 강화 측면에서도 여러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원효명은 소비 보장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 기업 본사와

0: 플랫폼 교비, 현급 지역에 진출하도록 지원해 도움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급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 군치를 육성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재정, 금융, 토지, 기업 환경 등 분야에서 실질적 조치를 도입하여 각종 자원과 요소가 현급 지역으로 집중제도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강시장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며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비 군치를 수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발전 예비를 지닌 소비 수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급 지역은 그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급 지역은 전국 국토 면적의 약 90%, 상주 인구의 50% 경제 총량의 40%를 차지하며 현급과 향진 소비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소비 확대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효명 부장조리는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의견을 철저히 리행하고 각 지역이 자치 특성에 부합하는 현급 지역 소비 발전 모델을 모색하도록 지도하여 하강시장의 강력한 활력을 발휘하고 현급 지역 소비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 2025년부터 북경시는 로후 주거단지 부동산 서비스 전면 보급 3개는 행동을 시작하고 1,800개가 넘는 로후 주거단지가 부동산 서비스 전면 보급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380개 로후 주거단지가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보급을 완료한 가운데 올해는 800개 이상의 로후 주거단지에 시장화된 관리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주거단지에 새로운 관리인이 생겨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북경시 석경산구 고성가두 10만평 지역사회는 상주 인구가 약 2,500명인 로후 주거단지로 진여사는 이곳에서 30여 년을 거주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는 아파트 단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진여사는 예전에는 단지의 녹지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고 주로 복도 위생도 한참이 지나서야 한번 청소되곤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 단지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만평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영검은 기자에게 주민 투표를 거쳐 한 부동산 관리 회사를 선정해 시장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는데 관리비도 기존의 월 평당 0.4원에서 1원 68전으로 인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시장화된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영검석이는 처음에는 난이도가 꽤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두의 지도를 받고 입주자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 그리고 주민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서서히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리 서비스를 인정하면 당연히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열었는데 부동산 서비스 업체와 함께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보면 청소 품질과 보장, 그리고 대응 속도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10만평 지역사회는 석경산구가 최근 2년 동안 시장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79개 로후 주거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 속의 친환경 전력, 요르단의 에너지 조난 지원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에 10세대의 풍력 발전기 날개가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들은 휘몰아치는 바람을 끊임없이 친환경 전력으로 조난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층짜리 사무총사 외벽에는 중국 삼엽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 마안주에 위치한 휴박 풍력 발전소입니다. 2021년 중국 삼엽 국제에너지투자그룹 산하 기업인 아시아프리카 녹색에너지투자위원회사가 인수 운영을 시작한 후 이 풍력 발전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중국과 요르단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공장장 리풍이는 이 풍력 발전소는 요르단에서 중국 기업이 최초로 투자한 청정에너지 발전소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휴박 풍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44.5메가와트로 현재 매년 요르단에 1억 4,500만 킬로와트시의 청정 전력을 공급하여 수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국내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요르단 정부가 청정에너지 발전을 적극 고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 요르단 전체 발전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휴박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친환경 조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이집트 요르단 지역 국가 책임자 무함마드 아부 아티에는 이곳은 해발이 높고 지시가 트여 안정적이고 적합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별히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적합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성숙한 풍력 발전 기술은 프로젝트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제공했으며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설비 수명을 연장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엽 아시아 아프리카 회사는 요르단에서 풍력 발전소 2개와 태양광 발전소 5개 등 총 7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투자 운영 중입니다. 총 설비 용량은 요르단 전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발전소는 요르단 남부 약 436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5억 3천만 킬로와트시로 17만 5천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 30만 톤과 물 85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부 아티에는 요르단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풍력,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선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양측은 협력과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요르단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할 장기적 동반자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은 고용량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요르단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하며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 프로젝트 건설 초기부터 휴박 풍력발전소에서 구매해온 39세 마후무드 하마디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요르단 내 7개 모든 발전소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 북경 본사를 방문하고 삼엽공사를 현장 견학하고 나서 세계 최대의 수리중축공사를 직접 목격하며 중국 에너지 기술의 발전 수준을 깊이 체감했고 중국 동료들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많은 선진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마디에는 요르단과 중국 주권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업무 소통을 하고 있으며 중국 동료들은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해 준다며 업무 외에도 함께 축구를 하고 식사하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팀워크를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중국 측 운영 유지 보수 고급 경리 후동회는 요르단 직원들은 순수하고 성실하며 업무에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화합되고 신뢰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추진 외에도 중국 자본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주변 지역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을 주는 등 중국 투자가 더 많은 현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루풍이는 삼엽 아시아 아프리카 회사는 현재 요르단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 3곳을 추가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회사의 요르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요르단 전국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조망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요르단 친환경에너지 공동건설은 단기 프로젝트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리익과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적 심화 협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막 속의 친환경전력 요르단의 에너지 조난 지원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침쯤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인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자동차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산업의 전통적 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송나라와 서하 사이의 전쟁에서 범중원은 진중한 전쟁과 불전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인 범중원은 위대한 정치가이고 문학가이며 탁월한 군사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기원 1038년 서하의 리원호가 황제로 자칭하고 국호를 대하로 정한 후 송나라의 성곽을 빈번히 공격했습니다. 사군을 막기 위해 송나라가 항기를 섬서에 파견했는데 항기는 범중원을 함께 보내달라고 조정 요청했습니다. 기원 1041년 서하군이 회원을 공격하고 송나라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에 대한 대책을 두고 항기와 범중원 사이에 이견 상의가 나타났습니다. 범중원은 전쟁을 신중히 대하고 불전을 주장했습니다. 범중원은 곡물, 차, 도자기 등 핵심 자원이 부족한 사안은 북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송은 강력한 전략 후방을 갖고 있어 적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킬 수 있으므로 북송을 침략한 사안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항기는 범중업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주동적으로 출격해 서하군을 단숨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2월 항기는 서하의 중심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으나 서하의 요인 계략에 빠져 호수천 일대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전투로 송나라군의 사상자가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후 지속된 전투에서 항기가 파견한 지원 병력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패배를 수차 겪은 후 조정은 범중업의 전략을 채택해 농경을 경리하고 군량을 보충하며 요새와 군사 거점을 보강하는 한편 적의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명주와 멸장투 부족이 북송에 귀순하도록 했습니다. 서기 1042년 송인종은 범중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하로부터 귀순한 각 부락의 창족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송나라 병경을 침범하던 서하군은 전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병경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송인종조차 중엄이 지원하면 나는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송나라는 기존의 피동적 방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서하군이 재차 침입하더라도 송나라군은 신속히 대응해 적을 격파했고 서하군은 더 이상 손쉽게 승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송군의 면모는 일신되고 서북 변경의 군사적 위협은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송나라 백성들의 생산과 생활은 다시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라는 말의 요인은 바로 전쟁의 핵심은 신중함과 억제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6: 방금 역파 교수님의 훌륭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0: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라는 진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화목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숭상하는 중화 문명은 전쟁에 대한 신중함과 억제력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강군을 도모해야 할까요? 우선 강군은 강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민 정권을 다지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군사리론 현대화, 군조직 형태 현대화, 군사인원 현대화, 무기장비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중 무기장비 현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해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모함인 려닝함을 취역시켰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조립하고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동함이 취역하고 2021년 6월 17일 세 번째 항공모함인 중국민해방군 해군 복건함이 취역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이 한 단계 더 새롭게 승격했음을 뜻합니다. 현재 인민해군은 강군 흥군의 새 장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강군 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강군 건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항공모함이 국가의 핵심 장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방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려닝함과 산동함의 취역 그리고 세 번째 항공모함인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 복건함의 진수 소식을 접하고 크게 격동됐습니다. 따라서 강군 건설에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군 건설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을까요?
0: 여러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강군 사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직책에 입각해 각자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지도하에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고 자신의 장정의 길을 잘 걸어나가며 강군 정신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투지로 바꾸어 일터에서 마주치는 설산, 초원을 뛰어넘고 업무 과정에 노산관, 납자구를 정복하며 각자 일터에서 빛과 열을 기여해야 합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기익에 어울리는 확고한 국방과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강군은 역사 경험을 총화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당이 투쟁 역경 속에서 얻은 동요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창당 초기 우리 당은 자체의 군대가 없어 혁명에서 중대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북벌혁명이 실패한 후 당은 3대 무장봉기 등 일련의 무장봉기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혁명 근거지 건설, 도시에서 농촌을 포유하는 전략, 무장투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길을 개척했으며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전국해방전쟁을 거쳐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제인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해 들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가의 민중들이 중국을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취재에 따르면 중국을 접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국제 인사들이 중국을 더 깊이 료애하고 인정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 호감을 얻은 비결은 중국의 개방 발전, 협력 상생, 대국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문화적 저력에 담겨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송회사 진행자 마이클 은베위는 전 세계적 대중 호감도 상승은 외교와 경제 무역 협력의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실질적인 발전 성과와 기회에서도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베위는 발전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것이 사람에게 더 많은 존엄성과 기회,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서 발전을 국민생활 개선으로 전환해야 더욱 지속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자기가 중국의 발전을 직접 관찰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년간 중국과 인연을 맺어왔고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학자 니콜라이 사모일로프는 세계적 호감도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동반자로 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청을 받은 사모일로프는 북경 은천 불산 노선을 따라 방문하면서 자율주행을 체험하고 현대 농업과 와인 산업을 고찰했으며 공업도시의 친환경 전환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전한 국가라는 인상이 형성되어 이미지가 대중 호감도를 현저히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중국 고찰을 마치고 귀국한 오스트랄리아 글로벌 택배회사 최고 경영자 크리스티나 홀게이트는 스스로를 중국의 슈퍼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중국의 친환경 전환이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 전 세계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발전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메룬의 저명한 철학 교수 샤를 로맹 은벨레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이 공정을 맡은 도로, 교량, 항구 등 프로젝트가 까메룬의 면모를 바꾸고 지역 발전과 지역 간 상호 연계를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민 중에 대중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가져다 주는 것이 발전과 번영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차에 대한 꿈을 품은 29세 말레이시아 청년 리우무는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제1진 기관차 부기사 중 한 명으로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여 미론과 실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협력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중시한다며 철도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철도 인재 양성도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리의 1대1로 연구소 후세인 아스카리 부소장은 전 세계 민중의 대중 인식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스웨리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민중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교회 에볼라 방역소에는 중국 원조라고 적힌 하늘색 의료 텐트가 특히 눈에 띕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새라운드 에볼라 전염병에 대해 중국은 신속히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에볼라 대응 의료 전문가 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칸바 보건부 장관은 콩고 측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할 때 중국은 항상 확고히 지원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제리아 중국연구센터 찰스 오누나이즈 소장은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중국 평화유지군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아프리카 민중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감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아프리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중국은 진정으로 현장에서 도우면서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누나이주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중국을 관찰한 끝에 도출한 객관적 결론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전 하원 의원 그레그 큐삭은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기후 변화 대응 등 국제 사무에서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 대중 호감도 상승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중국 관찰 싱크탱크 의장 루이 로리두는 국제사회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공제품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잘 되어야 중국도 잘될수 있고 중국이 잘 되어야 세계도 더욱 잘될수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발전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매력 넘치는 중국은 확고하고 힘있는 행동, 진정성 있는 상생의 협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 교류를 통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자동차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여 산업의 전통적 구도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생산, 투자, 산업체인 등 측면에서 체계적인 재편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 구도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유럽 동맹의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순수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2만 1000대로 시장 점유율이 20.7%로 상승하여 전년 동기 15.6%보다 높습니다. 한편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합계 점유율은 29.7%로 하락하여 전년 동기 37.8%보다 낮아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프랑스와 독일의 순수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2.9%, 48% 증가했습니다. 그중 프랑스 자동차 시장은 비교적 두드러진 전동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통계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순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가 프랑스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수 전기 자동차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프랑스는 승용차 101만 1000대를 생산했고 순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각각 21.4%와 32.2%로 합계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 친환경 자동차 산업체인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동력 배터리와 보충 에너지 봉사 등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7월 중국 배터리 기업인 국헌 고과 계획이 바야돌리드의 동력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일부 자금은 에스파냐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특별 계획을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계획은 현재까지 3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약 400개 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기존 산업 구도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점차 이동함에 따라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와 부품 산업은 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에너지 비용 부담 등 불리한 요인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가하는 압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최신 예측에 따르면 현행 감독관리와 산업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2035년 독일 자동차 산업은 2019년 대비 순 약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는 독일 외 지역에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자동차 산업은 상이한 특징을 보입니다. 올해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량은 뚜렷하게 회복했고 에스파냐는 배터리 소재 등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이 생산 배치, 산업체인 등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생활 자급 조건 개선 기금회 연구원 사라 임펠글리 오소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불균형한 구조적 재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공급체인 기업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유럽 일부 지역은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고온 다습한 날씨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제대로 익혀야만 마음껏 즐기면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름철 건강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 심한 갈증,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과 의식 소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면 어지러움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도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한낮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인과 임산부는 가능한 시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염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가 높아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충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참기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고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비큐와 냉면,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과 야외 식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계절이어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식품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하고 음식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식과 익힌 음식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일수록 아깝더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 식습관입니다. 어린아이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 끼 식사량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낮은 기압의 영향으로 뇌경색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급격히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해산물과 맥주,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뇨산 대사를 방해하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풍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풍 예방의 첫걸음은 식습관입니다. 여름철에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와 애호박을 많이 먹어야 하며 녹두처럼 몸에 열을 식히고 습기를 배출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불고기와 튀김 등 기름진 용도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줄이고 한 가지는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뇨산 배출을 도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 河畔茶馆。
1: 여름이되면기온이오르면서모기와진드기등각종해충의활동도활발해집니다가볍게가려운정도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잘못대처하면피부감염은물론심각한질환으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진드기에물리면알레르기나피부궤양염증등이발생할수있으며삼림뇌염이나혈소판감소증후군같은심각한감염병을옮길수도있습니다야외활동시에는밝은색의긴소매상의와긴바지를착용하고소매와바지단을단단히여미는것이좋습니다표면이매끄러운재질의옷을입으면진드기가달라붙는것을줄이는데도움이됩니다또한풀밭에오래앉거나눕지말고옷이나가방을풀이나나무위에걸어두지않는것이좋습니다야외활동을마친후에는머리카락귀뒤겨드랑이허리와배발목등전신을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함께야외에다녀온반려동물도즉시목욕시키고필요한경우살충처리를하는것이좋습니다진드기에물렸을경우에는손으로억지로떼어내거나잡아당기거나불로태우는행동은절대해서는안됩니다이러한방법은진드기의입부분이피부안에남아염증을유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가장좋은방법은즉시가까운의료기관을방문하여전문적인처치를받는것입니다여름이면어김없이찾아오는불청객이있는데그것이바로모기입니다대부분은모기에물리면가려운정도로생각하지만일부모기는심각한감염병을옮길수도있습니다같은공간에있어도유난히모기에잘물리는사람이있습니다전문가들은모기가체온과땀냄새그리고호흡으로나오는이산화탄소를감지해사람을찾는다고합니다체온이높거나땀을많이흘리는사람혹은신진대사가활발한사람은모기의표적이되기쉽습니다어린이와청소년임산부운동직후의사람들도비교적모기에잘물리는편입니다반면땀이적은노년층은상대적으로덜물리는경우가많습니다모기에물리면대부분은시간이지나면서자연스럽게좋아집니다하지만심하게중제를사용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그리고방충망과모기장을잘활용하면모기의침입을크게줄일수있습니다한편모기향이나전자모기퇴치기를사용할때에는반드시환기를시켜야합니다여름철반가운비는더위를식혀주지만장마가이어지는계절에는피부질환부터침수사고감전사고까지다양한위험이숨어있습니다비가많이내리면도로곳곳에물이고이게됩니다잠깐물속을걸었을뿐인데갑자기다리가붉게붓고열이나거나통증이생긴다면단독이라는세균성피부감염을의심해야합니다단독은피부에난작은상처를통해세균이침투하면서발생하는질환입니다무좀으로갈라진피부나발뒤꿈치의작은균열도세균이침투하는통로가될수있습니다특히당뇨병이나피부질환이있는분들은더욱주의해야합니다빗물을밟은뒤에는깨끗한물로발과다리를충분히씻고발가락사이까지잘말린뒤상처가있다면소독하는것이중요합니다붉게붓거나열이나는증상이나타나면스스로치료하려하지말고즉시병원을

햇볕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로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 자체를 가능한 피합니다. 둘째, 모자와 양산,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가려줍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덧발라줍니다. 강한 햇빛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 위험을 높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이 건조할 때에는 약물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일부 음식과 약물이 자외선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풀, 무화과, 망고 같은 과일과 채소, 일부 해산물에는 광과민, 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24도에서 26도, 노인은 27도에서 28도가 보다 편안하며,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땀과 체온을 살피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만큼 낮보다 1도에서 2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얼굴이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 기온이 높아지면 몸의 열도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

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씻은 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낮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떨어진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사업과 학습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추천했습니다. 항병전 어린이는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밤잠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거기에 땀과 피지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 관리를 받거나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의 세균과 자외선 등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여드름보다 피부 장벽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자주 씻으면 여드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드름은 피부 깊숙한 모공이 막혀 생기는 만큼 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세안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계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주근깨와 색소 침착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면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좋다는 화장품을 여러 겹바르 관리해야 합니다. 로년층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다이어트의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여름에는 운동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도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한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를 대신하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이나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일 수는 있지만 빨리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지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여름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활력도 되찾는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방담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넷째, 국제 인류의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서둘러 내오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섭외 법률 체계를 보완하며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투자 금지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실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경영 관행을 존중하며 중국 경내에 등록한 각 류형의 기업을 동일시하고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중국은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특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히 징벌하며 지식재산권 심사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 불법의 대가를 분명히 높일 것입니다.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인 공정입니다. 각국은 모두 끊임없이

이 자국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미화하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손전등처럼 자신을 비추지 않고 타인만 비추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고 차별화된 모색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 개혁개방시험전으로서의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절차별 단계별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 정책 및 제도 체계를 서둘러 연구하고 구축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모색하고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더욱 높은 차원의 새로운 개혁 개방 구도가 형성되도록 선도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확고히 지키고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다자간 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중국 유럽 투자 협정 협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의 진척을 가속화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등 기재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계속해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함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무역 촉진 플랫폼을 더욱 많이 구축하며 실력과 신용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더욱 많이 진출해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생태, 과학 기술, 문화,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국제적인 개방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 3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6.7% 증가했으며, 그중 3분기에는 6.5% 증가해 예기 목표에 부응했습니다. 연간 식량 생산량은 1조 2천억 건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7만 명에 달해 연간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경제 성장, 취업, 물가, 국제 수지, 기업 이윤, 재정 수입, 노동 생산률 등 주요 지표로 볼때 중국의 경제는 모두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연간 목표와 임무 달성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 볼때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 앞자리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전망에 대해 여러분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국 경제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초 여건이 변하지 않았으며, 질 높은 발전을 뒤받쳐주는 생산 요소 여건이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량화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체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 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원래 제목이 하이디인 이 소설은 요한나 슈피디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요한나 슈피디는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 프랑크푸르트에는 제재만 씨 집에는 그의 하나뿐인 딸 클라라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상냥해 보이는 푸른 눈을 가진 클라라는 벽에 걸린 괴종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로텐마이어가 도도하게 앉아 술을 놓고 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클라라의 어머니가 죽고 난 뒤로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재만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일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집을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손님은 언제 오죠? 클라라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하이디와 테데가 제재만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로텐마이어 씨를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데가 마부인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제바스티안에게 물어보시지요. 테데가 초인종을 누르자 제바스티안이 나왔습니다. 그쪽의 초인종을 누르고 한 여인 토이네이트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토이네테가 나타났습니다. 토이네테는 잠깐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니 계단 위에서 데테를 불렀습니다. 로텐마이어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로텐마이어는 클라라의 친구가 될 여자아이를 여기저기 훑어보고 나서는 초란 옷과 낡은 밀짚 모자를 쓴 하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이디도 교회 탑처럼 삐죽이 올라있는 로텐마이어의 머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하이디예요. 하이디가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건 정식 이름이 아니잖아. 세례 때 받은 이름을 말해야지. 잊어버렸어요. 하이디의 대답에 로틴마이어의 얼굴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데트는 팔꿈치로 하이디를 쿡 찌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아이가 산에서만 살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답니다. 하지만 영리한 아이니까 곧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애의 이름은 아델 하이드입니다. 그러자 로텐마이어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12살 치곤 너무 몸집이 작군요. 전 클라라 아가씨와 같은 나이의 아이를 부탁했는데. 글쎄요,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아가씨보다 한두 살 아래일 거예요. 아마 10살쯤 될 거예요. 8살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이디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데트는 또 하이디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데트가 왜 그러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8살이라고? 그러면 공부는 어떤 책으로 했지? 로텐마이어는 이젠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책은 없어요. 그럼 글씨는 어떻게 배웠니? 그런 건 몰라요. 피터도 글씨는 몰라요. 하이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가라앉히며 데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로텐마이어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가 죽을 데트가 아니었습니다. 데트도 지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착하고 영리한 아이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애가 바로 그런 애예요. 전 그래서 아가씨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저희의 마님이 기다리시거든요. 테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잠시 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클라라가 하이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볼래? 하이디라고 불러주는 게 좋니? 아니면 아델 하이드? 난 하이디야. 다른 이름은 없어. 그럼 나도 그렇게 부를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니? 아니, 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릴 흰빵을 갖고. 어머, 넌 앞으로 여기 살면서 나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함께 놀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니 재미있는 아이구나. 지금까지 난 혼자 심심했단다. 클라라가 하이디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선생님이 오시는데 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너무 길지? 선생님은 수업 도중에 가끔씩 책으로 얼굴을 가리셔. 로텐마이어도 자주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마치 내가 읽고 있는 이야기에 감동한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하품을 하고 싶어서야. 하품을 하는 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난 하품을 할 수가 없어. 로텐마이어에게 들키면 피곤해서 하품이 나는 거라고 하면서 간유가 좋다고 그걸 먹이거든. 아, 난 싫어. 차라리 하품을 하는 게 나아. 글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은 하이디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어때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락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로써 분명한 판단 능력을 얻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즉,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네, 설마 이 모든 것이 뇌의 착각에 의한 판단이었고, 뇌의 착각에 의한 선택이었을까요?

理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편으로 선생님과 부모에게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나 보군이라는 말을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과 계열 과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굳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의 학생은 겨우 40명 정도입니다. 우연히 리과 계열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고 옆판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임격당하지 않았다면 리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리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네, 저는요, 항상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다면 천재다라고 요즘 말하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모두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면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자릿수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뇌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까? 뇌는

좋은 착각과 나쁜 착각을 하여 그대로 결과를 낼 뿐이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 할 수 없다고 착각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어째서 나쁜 점수만 받아오는 거야? 라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뇌에 점점 나는 못해 라는 정보가 입력되어서 스스로 나쁜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부정적인 착각이 더욱 나쁜 착각을 낳아서 정말로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뇌의 구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착각을 스스로 강화하여 못하는 자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최련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네, 애매모호한 세계의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 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즉, 뇌의 착각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변화시켜 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네,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산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네,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爱我灵魂最深处。我以为我会报复，但是我没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